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는 앞으로 열릴 주목되는 공연을 하나 선택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그 공연 때 연주하게 될 음악도 함께 들어보는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코너에서 소개해드릴 공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실시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연,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오셔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안부 인사, 응원 메시지, 또 여러분의 반가운 소식도 산책길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도드리와 돌장을 준비했습니다. 이 도드리와 돌장은 별곡을 연주할 때 나오는데요. 보통 상현 도드리 다음에 이 도드리와 돌장을 연주하죠. 돌장을 연주할 뒤에는 상현 도드리 사장으로 이어지고 하현 도드리, 연불 도드리 등으로 연결되는 그런 연주를 하는데요. 오늘은 도드리와 돌장만 독립해서

음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같은 가을날에 잘 어울리는 가야금 소리가 아닌가 합니다. 보뜰마을님께서 오늘 창외 삼경을 처음 접했는데 흐린 날씨와 잘 어울리네요. 오전 차 한 잔이 잘 어울리는 정취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보뜰마을님 말씀대로 옆에 따끈한 차 한 잔 놓고 이 시간 함께 하셔도 좋을 듯 하죠. 저는 따끈한 커피 한 잔이 옆에 있습니다. 1007님께서 지난주 토요일에 사촌이 결혼했어요. 그 어느 꽃보다도 아름답고 부러웠어요. 올해는 사촌이 두 명이나 결혼을 해서 바쁘지만 기쁨이 두 배였고요. 이제 저와 제 동생

저도 커피를 내려서 마시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아, 저도 커피 좋아하는데요. 오늘 같은 날 커피 향이 가득한 거실에서 우리 음악 감상하시면서 시간 보내는 일도 참 운치가 있겠죠. 우리 산책길 가족 다른 분들도 곁에 차나 커피 한잔 두고 마시면서 음악 듣고 계시겠죠? 지금 어떤 차를 마시고 있는지 공개해 주셔도 좋겠네요. 저는 어저께에 대학원 강의가 있어서 들어갔는데요. 학생 중에 다도를 공부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몇 종류의 차를 준비해 놓았는데 그중에 말차가 정말 맛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마셨던 말차 중에 최고 어떤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커피와 차의 비중을 한 반반으로 바꾸어서 차도 좀 많이 마셔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참차 마시기 좋은 날, 커피 마시기 좋은 그런 날이 아닌가 합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곡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노래는 가을날의 그리운 일을 생각하는 노래입니다. 하얀 벚꽃잎이 마치 비처럼 흩날리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에 임과 이별을 했는데 그 임이 가을바람에 낙엽지는 계절이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오지 않아서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참 안타깝게 전해지는데요. 조선시대 여성 시인 매창과 초는 유희경 두 사람의 이야기가 담긴 시조시를 노래합니다. 매창 이향금이 이 시조시를 지었습니다. 이화우 흩날릴째 울며 이별하님, 추풍 낙엽에 저도 나를 생각하는가,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도다. 여창가곡 계면조 이수대엽 이화우 듣겠습니다. 김연기의 노래 이재화의 검은고연주입니다.

이화우 훗날 일제 울며 이별하님 추풍 낙엽에 저도 나를 생각는가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도다. 1573년에 태어나서 1610년까지 38년이라는 짧은 삶을 살았던 조선시대 여성 시인 이향금.

흔적을 잔뜩 머금은 곡입니다. 고려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당악곡의 하나, 낙양춘입니다.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명인의 음악 세계를 조명해서 무대에 올린 바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해금과 검은고의 명인이면서 작곡가, 교육자이기도 한 김영재 명인의 음악 세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무대, 강은일 산조 프로젝트 나는 김영재 올시다 공연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이 공연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있는 셈인데요. 해금 연주자 강은일, 그리고 나는 김영재 올시다라는 이름으로 그의 음악을 조명하게 되는 또 하나의 주인공 김영재, 이렇게 두 분입니다. 해금 연주자 강은일은 이 무대에서 연주자 겸 작곡가 김영재를 주목하고 그의 음악을 무대에 올리게 됩니다. 나는 김영재 올시다라는 제목은 강은일이 김영재의 해금 산조, 그리고 그가 만든 창작 음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해서 무대에 올리게 되는지 그 과정까지도 함축하고 있는 제목이 아닌가 하는데요. 강은일은 그간 40여 년 동안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하고 여러 다양한 음악 세계로 확장시켜 나가면서 폭넓은 음악 세계를 확보하고 펼쳐왔습니다. 최근에는 산조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시 뿌리를 돌아보는 그런 과정, 그런 노정에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연주자는 전통에서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지 이 공연 무대에서 한껏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됩니다. 이번 무대에 오르게 될 곡들은 첫 무대, 프롤로그로 시작합니다. 강은일이 김영재 명인의 음악적 뿌리와 예술 세계를 짧은 음악적 서사로 펼쳐내는 일종의 서곡입니다. 그리고 김영재류 해금산조.

음악을 함께 연주하실 예정이고요.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장단은 강은일의 벗 류경화가 맡았습니다. 김영재 작곡의 정념 연주에는 기타리스트 김기중이 함께하고요. 굿풍류 신화위에는 김영재, 강은일의 해금, 김영길의 아쟁, 류경화의 철연금, 김기중의 기타 연주가 함께해서 한판 신화위를 펼칠 예정입니다. 해금 연주자 강은일은 현재 단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면서 해금연구회와 세계차련악기연구회 회장, 해금플러스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금 연주자 강은일의 제31회 독주회이면서 네 번째 산조 프로젝트 무대 나는 김영재 올시다 음악회 소식 오늘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고성 오광대 중에서 골랐는데요. 그 중에 문둥북춤마당에서 행해지는 문둥북춤 반주음악 들어보려고 합니다. 문둥이 춤은 경상남도와 부산 지역에서 행해지는 가면극인 오광대와 야류에 등장하는 문둥이가 추는 춤을 말합니다. 문둥이라는 존재를 가면극에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 여러 시선이 있을 수 있는데요. 문둥이 춤은 이 땅에서 문둥이로 살아가는 것에 경상남도와 부산 지역에서 행해지는 가면극인 오광대와 야류에 등장하는 문둥이가 추는 춤을 말합니다. 문둥이라는 존재를 가면극에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 여러 시선이 있을 수 있는데요. 문둥이 춤은 이 땅에서 문둥이로 살아가는 것에 그 삶의 고단함을 노래하고 마침내는 그걸 극복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어서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대사 없이 춤으로만 연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음악은 고성 오광대의 제1과장에서 연행되는 문둥북춤

0: 수궁 들어가는 대목입니다. 토끼가 수궁에 들어가는 이유, 그리고 수궁으로 들어가겠다 하고 결심을 하게 된 토끼의 사정이 있죠. 사실 토끼라는 동물은 겁이 많아서 사나운 동물이 사는 육지의 삶이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자라가 수궁에 가면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유혹하자 귀가 솔깃해졌던 거고요. 게다가 별주부가 수궁에 들어가면 벼슬 한 자리 주겠다고 하니까 수궁행을 결심한 거죠. 그렇게 해서 드디어 수궁으로 들어가는 길인데요. 겁이 많은 토끼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들어보실 대목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토끼가 수궁을 어떻게 들어갔는지 들어보시고요. 그 유명한 범피중류 대목도 들을 수 있는 수궁가 중 토끼 수궁 들어가는 대목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남해성의 소리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그날 사말고 풍일이 사나워 물결이 오르르르릉 출렁출렁하니 토끼 기가 막혀

하겠소? 왔다 글랑은 그러시오. 이놈이 좋은 깨 낸치라고 버드나무 가지 잡고 뒷발목 막 정글라 헐쩍. 그때요 별주부는 물에서 나는 김생이라 편전 살과 같이 우르르르르 달라들어 토끼 뒷발목을 꽉 물고 물속으로 울렁 울렁 울렁 들어갔니. 토끼 개가 맥혀

야 이놈아 아가리 벌리지 마라. 짠물이 입에 들어가면 벙어리가 되느니라. 요소 태공 내 등에 가만히 없죠. 소상 팔경 구경이나 하고 가자꾸나.

불렀습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이 드는데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방송을 하다 보니 어느새 구름이 모두 걷히고 다시 푸른 가을 하늘이 됐는데요. 오늘같이 푸른 가을일 하늘이 좋은 날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조차 아름답고요. 그런 날 우리 산책길 두 시간 함께할 수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파란 하늘빛 같은 멋진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여름철 기후인 장마와 폭우 뒤에는 가까운 산책로와 등산로의 지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을 기억하면 갑작스런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산책로를 걷거나 등산을 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의 최근 강수량과 통제 구간 여부를 확인하고 이동합니다. 또 길이 젖어 있거나 흙이 무너진 흔적이 보인다면 피해가고 계곡 옆이나 가파른 비탈처럼 붕괴 위험이 있는 곳은 가까이 가지 말아주세요. 특히 자갈이나 낙엽이 쌓인 구간은 미끄러지기 쉬우니 등산 스틱으로 바닥을 짚어가며 지반이 단단한지 확인하고 걷습니다. 만약 산사태나 낙석 조짐이 보인다면 즉시 대피해야 하는데요. 비탈 아래가 아닌 옆쪽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신선한 베이커리 빵집처럼 언제나 당일 아침에 만들어서 당일 밤에 폐기하는 결심들. 김경미 시인의 시 결심은 베이커리처럼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떤 결심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하루를 채 넘기지 못하는 다짐들도 수두룩합니다. 뭐 가장 많게는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다이어트 해야지, 오늘 밤에 일찍 자야지, SNS 조금만 봐야지, 뭐 이런 것들, 매일 아침 새로운 마음을 먹고 저녁이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잊어버리고 맙니다. 내 얘기 같구나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런 죄책감 가득한 일을 김경미 시인은 신선한 베이커리 빵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참 재밌습니다. 오늘은 어떤 신선한 결심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합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문학과 음악, 미술을 주제로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쿵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건강한 디저트 힐베이커에서 구움 과자 세트를 드립니다. 음악을 한 곡 더 준비했어요. 이희문과 오방신과의 사설방아 함께 듣겠습니다.

이희문과 오방신과의 사설방아 함께 들었습니다. 2874번 쓰시는 분께서 저도 이번 주부터 일찍 자려고 했는데 잠깐 정말 잠깐 보려고 켰던 핸드폰이 저를 붙잡았네요. 아휴, 뭐 제 얘기 같기도 하고 또 주변의 친구 얘기 같기도 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텐데 핸드폰이 저를 붙잡았네요. 아휴. 뭐 제 얘기 같기도 하고 또 주변의 친구 얘기 같기도 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텐데 이게 뭐 빵집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내일 또 새롭게 다짐을 해보면 되죠.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수요일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일상을 다채롭게 만들어줄 음악을 큐레이션 해드립니다.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신예슬 음악 비평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0: 보러 지방 가는 김에 노는
1: 아.
0: 그런 흐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 괜찮습니다. 아주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클래식 명곡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두 아티스트 소개해드렸는데 저 매 3주마다 기대하잖아요. 오늘은 네.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을지.
0: 네. 그래서 네. 3주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아티스트 중 한 분이 이제 스미노 하야토라는 일본 피아니스트였어요. 네. 근데 이제 그 피아니스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음대 출신이 아니라 공대 출신의 피아니스트다.
1: 그랬죠.
0: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가져온 주제도 그것과 연결이 좀 됩니다.
1: 네.
0: 다 이게 우리가 보통 음악가들은 한 평생 이제 뭐 다섯 살 때부터 악기를 해서
1: 그럼요.
0: 뭐 음악에 매진하는 삶을 산 사람들이 이제 음악 무대에서 활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 많잖아요.
1: 아.
0: 이것과 관련하여 최근에 들려온 엄청 흥미로운 뉴스가 있었어요.
1: 네.
0: 그래서 저와 제 주변의 사람들도 모두 이렇게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며 놀라는 건데.
1: 예.
0: 바로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에서 한니발 렉터 역을 맡았던 배우 앤서니 호킨스.
1: 네.
0: 그분이 앨범을 내셨어요. 작곡가로서.
1: 앨범? 클래식 작곡 앨범이요?
0: 클래식 작곡 앨범을 내셨고
1: 아.
0: 뭐 피아노 소품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뭐 가곡집 이런 작은 규모의 곡도 아니고
1: 오.
0: 완전 풀 편성 오케스트라의
1: 아.
0: 대곡들을
1: 네.
0: 정규 앨범으로 12개 트랙
1: 어머.
0: 이렇게 해서

0: 뭐 곡하고 이런 것들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작업들인데
1: 네.
0: 이번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 앤서니 홉킨스가 너무 오랫동안 음악의 뜻이 깊었었다고 하더라고요.
1: 아, 어느 날 갑자기가
0: 네,
1: 아니고.
0: 그래서 아주 긴 시간 축적해 왔던 것이 지금 이 완전 노년의 나이에 확
1: 와.
0: 빛을 보게 된 경우여서 너무
1: 네.
0: 특별하잖아요. 이제
1: 네.
0: 배우로 알고 있었던 그것도 보통
1: 그러니까요.
0: 배우가 아니라 완전 대배우가 이런 대작곡가의 길을
1: 네.
0: 걷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흥미로워서 요 소식을 하나 가져왔고, 또 그것과 우리가 이제 비교 감상을 또 해야 되니까
1: 네.
0: 같이 연결해서 들어볼 만한 이제 작곡가, 러시아의 작곡가 한 명을 또 소개해 보려고 가져왔어요.
1: 네.
0: 알렉산더 보로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또 작곡가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화학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두 분의 이야기를 오늘 좀 같이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1: 네. 그 소위 요즘 뭐 본캐, 부캐, 투잡 뭐 이런 거. 근데 보통 투잡은 생계를 위해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분들은 다 가지신 분처럼 느껴지네요.
0: 오늘 좀 너무한 것 같아요.
1: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앤서니 홉킨스는 뭐 워낙에 연기파
0: 네.
1: 배우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연기만으로도 뭐 한참 얘기를 풀어도 모자라겠지만 아까 슬쩍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음악을 아주 오래전부터 꿈을 품어왔다.
0: 네.
1: 언제적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0: 4살 때 피아노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
1: 아,
0: 유년기의 이야기만 보면은 꼭
1: 네.
0: 전형적인 음악가로 자라나는
1: 오.
0: 사람의 초년의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1: 네.
0: 4살 때 피아노 시작해서 6살 무렵 때쯤부터는 악보 없이 자기가 막 곡을 만들어서 치는 그뭐 즉흥 연주를 하면서 놀았었던 거겠죠.

0: 조금 조금씩 이렇게 슬쩍슬쩍 예,
1: 네.
0: 내놓긴 하셨었던 거네요.
1: 약간 진짜 맛보기 느낌인
0: 맛보기.
1: 것처럼 그 양들의 리유가 연주를 해줬었던 그 왈츠도 길지 않아요. 그래서 길지 않은 곡이 이제 서랍 속에 있었지만 그걸 또 계속 좀 고치고 막 했으니까 그 곡의 존재도 기억했을 것 같고
0: 네네.
1: 또 86년에는 이분이 디스턴트 스타라고 하는 또 짧은 싱글곡을 냈어요. 이거는 약간 대중음악의 문법을 따르는 곡이고 그 안에 좀 안드레 그 홉킨스 본인의 나레이션도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음악 작업을 꼭 클래식으로만 한 건 아니고 좀 대중적인 어법, 팝의 어법으로 하는 거에도 흥미가 있었구나.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싱글이 나와 있었고 뭐 차트에 들어가긴 했지만 이게 큰 성과는 없었어요. 그래서 본인도 아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좀 별로인 곡이었다라고 회고를 하는 그런 실패의 순간도 있었고
0: 대대적으로 마케팅이나 홍보를 하지 않아서였을까요? 아니면 뭐 싱글 앨범이고 그래서 그랬었을까요?
1: 저도 이번에 예전에 이제 본인이 별로라고 했었던 그 곡을 다시 들어봤거든요.
0: 네네. 어때요?
1: 뭔가 이렇게 지금 나온 곡들은 정말 자신감이 넘쳐요. 아 내가 이 곡 쓰고 싶었고 나 이거 잘할 수 있어 하는 느낌이 딱 느껴지는데 이 86년에 낸 싱글은 약간 조금 본인이 조금
0: 수줍어요?
1: 소극적 수줍어요.
0: 수줍어.
1: 네. 네. 네. 음악에서 막 이렇게 뻐렁치는 에너지가 막 들리

0: 정말 정 가운데 딱 등장하고 있거든요. 와, 이거 안살수 없겠다.
1: 그니까요. 그리고 사실 음반의 기획자라면
0: 네.
1: 이 표지를 결정하기 얼마나 쉬웠을까 하는 생각도
0: 아유,
1: 들어요.
0: 그럼 무슨 고민을 하겠습니까?
1: 그냥 뭐이 Life is a Dream이라는 제목만 주고
0: 네.
1: 그냥 피사체가 되어주세요 하면 그냥 바로 이렇게 나와버리는
0: 그럼요,
1: 거잖아요.
0: 그럼요.
1: 그래서 아, 너무
0: 팔한번 들고
1: 멋지다.
0: 이마 한번
1: 이마
0: 이렇게
1: 한번.
0: 쓰다듬으면 되잖아요. 아, 아주 멋진데요.
1: 네.
0: 와.
1: 아무튼 이 앨범의 그 면면이 정말 다 걸출해요. 그래서 그 표지 이미지 사진도 진짜 멋지지만
0: 네.
1: 사실 그 연주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곡의
0: 분위기,
1: 분위기
0: 예.
1: 모든 것이 달라지잖아요.
0: 네.
1: 근데 굉장히 뛰어난 연주자들이 함께 하게 되었어요.
0: 네.
1: 그래서 이것도 그 여러 어떤 배우들의 커넥션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제가 몇번 전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지휘자 중에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0: 네.
1: 지휘자가 있었고
0: 네.
1: 얼마 전에 이제 번스타인을 전기를 다룬 영화가 나왔고 거기에서 이제 지휘자 번스타인을 역할을 맡았던 배우가 브래들리 쿠퍼였대요.
0: 네.
1: 근데 이제 브래들리 쿠퍼가 지휘를 배워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누구한테 배워야 되니까 뭐 소개를 받았는데 당시 LA 필하모닉의 지휘자가 구스타보 두다멜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이제 재능이 넘치는
0: 네.
1: 정말 재기발랄한 지휘자였어요.
0: 네.
1: 그래서 이 배우와 지휘자가 엄청 각별한 연을 맺게 되고 이제 앤서니 호킨스라는 대선배님이 이제 곡을 지휘해 줄 사람을 찾고 있다. 그런
0: 네.
1: 것들을 암암리에 이제 그 후배 배우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브래들리 쿠퍼가 다리를 놔줘가지고 이제 두다멜을 한번 만나보세요, 선생님. 이분 지휘 굉장히 괜찮고
0: 네.
1: 아마 선생님 작업도 잘 이해할 것입니다. 해서 이렇게 딱 연결이 돼서 이제 두다멜이 연주를 하고
0: 지휘를 하고,
1: 지휘를 하고
0: 네.
1: 연주는 영국의 런던 기반의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가 해서 이제 엄청난 쟁쟁한 지휘자와 오케스트라가 일단 참여를 했고
0: 네.
1: 협연자로도 이제 너무 이름난 분들이 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0: 최고의
1: 네.
0: 구성이네요.
1: 대단한 일이에요, 이렇게.
0: 와. 와.

0: 이 데카라고 하는 큰 음반사가 그 예산을 들여서 이런 일들을 벌이진 않았을 것이다. 여기에 음악적 가치나 어떤 매력이 없었다면은 이 일이 정말 되지 않았겠구나 하는 거를 좀 마음으로 느끼고, 그래,
1: 그렇죠.
0: 아, 나쁜 마음 먹으면 안 돼. 그래서 편견을 가지지 말자.
1: 그럼요. 사실 시장이 가장 정확하고 무서운 겁니다.
0: 그런 것
1: 네.
0: 같아요.
1: 아니,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 앨범에 어떤 곡들이 수록돼 있을지 궁금한데, 뭐좀 대표곡들 몇 개만 소개해 주세요.
0: 네, 일단 앨범 이제 오늘 이야기 듣고 궁금해서 많이들 찾아보실 텐데, 딱 처음에 앨범 딱첫 트랙 들어가자마자 엄청난 빵빠레가 울려 퍼져요. 그래서 그게 꼭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영화 시작하기 전에 영화사 로고 나오고
1: 맞아요.
0: 빤따란 그런
1: 예.
0: 느낌이거든요.
1: 아, 역시 영화인이라 다르구나.
0: 영화인이라 이 도입부가 엄청나게 화려한 빵빠레로 이제 시작을 하고, 아, 정말 어떤 영화적인 세계가 시작된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첫 번째 트랙 빵빠레가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그래서 그런 조금 그래도 빵빠레는 좀 단순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 빵빠레를 이제 만드는 것도 있고, 왈츠라고 하는 어떤 춤곡에 딱 맞춘 것도 있지만, 이분이 조금 더 피아노 협주곡의 느낌으로 이제 피아니스트와 이제 오케스트라의 관계가 되게 매력적으로 엮이는 그런 곡도 이렇게 쓰셨고, 그래서 이 곡, 앨범 안에서 들을 수 있는 음악의 스타일이 일단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그것이 이 앨범의 제일 재미난 매력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형식적인 부분이라면은 그 곡에 담긴 어떤 나름의 이야기, 정서,
1: 주제?
0: 주제 같은 것들은 헌에 이르러서, 그리고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음악에 워낙 또 매진을 했다 보니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 같은 거를 이번 앨범에 많이 담으셨더라고요. 헌에 이르러서, 그리고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음악에 워낙 또 매진을 했다 보니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 같은 거를 이번 앨범에 많이 담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웨일즈 출신이신데 자기가 자랐었던 남웨일즈 중에서도 마겜이라고 하는 지명을 따서 이제 그 지역의 어떤 풍경,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겪었던 기억 같은 것을 담은 곡이 또 있고, 마이 파더랜드라고 하는 곡도 이제 그 웨일즈의 전통 선율을 좀 기반으로 이제 그 고향의 풍경 같은 것들을 좀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조금 또큰 규모의 곡이 이제 1947 모음곡이라고 하는 곡이고, 오늘 감상곡으로 제가 들고 온 곡이기도 한데, 자기가 10살 무렵, 37년생이니까 47년이면 10살이었거든요. 그 당시 이제

0: 과 느꼈던 감상, 정서가 아마 연기자로서로도 그렇게 풍성한 연기를 할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 이 음악을 들으니까 조금은 왠지 이해한다고 해야지.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
1: 느껴지는 것
0: 정도로 굉장히
1: 같아요.
0: 좋았습니다. 앤서니 홉킨스의 피아노 솔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1947 2악장 브레컨 로드 함께 들었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코너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지금 Life is a Dream이잖아요. 앨범 제목이. 정말 이 시도 자체가 하시길 잘했다.
1: 그러니까요.
0: 88세 더 늦지 않게 하시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렇게 늦었다 할 데가 없구나. 그런
1: 맞아요.
0: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용기가 팍 생기기도 하고요. 혹시 우리 평론가님은 그런 게 있으세요? 지금이라도 좀 도전해보고 싶은 거?
1: 도전해보고 싶은 일.
0: 네.
1: 저는 이상하게 요즘 너무 소박해서 이게 도전이라고 할수 있을지
0: 아, 또 뭐든
1: 모르겠지만,
0: 좋죠.
1: 너무 맛있는 토마토를 키워보고 싶어요. 제
0: 키우세요.
1: 손으로. 네. 그래서
0: 키우세요,
1: 그냥
0: 당장.
1: 하면 돼요. 네. 그래서 나의 꿈? 뭘까? 토마토?
0: 어머머머.
1: 멋쟁이 토마토 때문인지 모르겠어. 뭐 때문인지 아무튼 토마토 생각이 좀 있고.
0: 아, 그 성공하시면 꼭 방송에서 얘기해 주세요.
1: 네.
0: 네. 토마토 키우기 좀 쉽대요. 잘 자란다고 하던데. 저도 안
1: 다행입니다.
0: 해봤습니다만.
1: 어서 꿈을 이룰 수 있겠어요.
0: 자, 이렇게 생업을 따로 두고 이제 작곡가로 활동해 온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래도 좀 찾아본이 있더라 이 말씀 해 주셨는데 이번에
1: 네.
0: 또 어떤 분이 있을까요, 그러면?
1: 이번에는 본인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일요일 작곡가라고 이제 별칭을 했었던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0: 네.
1: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생의 이제 작곡가 알렉산드르 보로딘이라고 하고요.
0: 네.
1: 1833년생이고 이제 이분의 본업은 화학자였어요.
0: 와, 네.
1: 그래서 화학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많은 수련과 많은 학습이 이제 밑바탕이 되어야 할수 있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인데, 사실 저는 이제 보로딘의 음악을 그냥 좋아하는 팬으로 오랫동안 지냈었고, 이분이 화학자라는 것을 알게 된지몇년 되지 않았어요.
0: 네.
1: 그러나 알고 보니 이분의 정말 중요한 생업이 이제 화학이었고, 주말 작곡가도 아니고 일요일 작곡가라고 이제 하루만
0: 오.
1: 쓸수 있을 정도로.
0: 그러니까 일요일에만 작곡 활동을 하셨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1: 맞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연구에 매진을 했고,
0: 네.
1: 화학자로서의 활동이 정말 많았다고 해요.
0: 실제로 화학 교수였던 거잖아요.
1: 네.
0: 그죠?
1: 네.
0: 예.
1: 러시아의 의학 외과 아카데미의 화학 교수로
0: 오.
1: 이제 재직을 했었고,
0: 네.
1: 그래서 이분의 어떤 되게 크나큰 막 업적들이 있대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숙취가 생길 때 이제 그 숙취를 만드는 그런 어떤 화학 성분? 막 그런 거에 대한 막 연구도 하시고,
0: 네네.
1: 알돌 축합 반응을 뭐 최초로 발견한, 뭐,
0: 그건 무엇일까요?
1: 저도 잘 모릅니다.
0: 네.
1: 아무튼
0: 네.
1: 그런 것이 이제 이분의 업적으로 또
0: 아.
1: 이제 화학계에서도 알려져 있을 정도로
0: 네네.
1: 여러 논문들 써냈고, 이제 화학자들을 또 키워낸 진짜 리얼
0: 네.
1: 연구자이셨다고 해요.
0: 그러면 아까

포니카라고 하는 또 이제 춤곡의 형식이 있는 그 음악을 이미 9살, 10살 이때쯤 작곡을 했고 또 13살 때는 플루트 협주곡을 혼자 써보기도 했대요. 그래서 뭐 여기도 이제 10세 이전부터 네. 그리고 이제 10대 초반을 지내는 동안 계속 악기를 연주하고 음악을 쓰는 것을 이제 꾸준히 이제 해온 거였죠. 그치만 이제 뭐 음악을 왜 전공으로 택하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아마 부모님의 이야기 혹은 자신이 이제 또 화학에도 막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런 게 좀 맞물리면서 음악은 그냥 계속하고 음악가들과 교류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네. 두고 직업은 화학자 해야지 하고 이렇게 딱 선택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와. 그리고 이제 좀 교수로 이제 딱 재직을 하고 조금 더 화학자로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화학자 해야지 하고 이렇게 딱 선택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와. 그리고 이제 좀 교수로 이제 딱 재직을 하고 조금 더 화학자로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이제 내가 좀 더 작곡을 잘하려면 뭘 더 해야 될까 하면서 이제 알고 지내던 작곡가들에게 조금 더 어떤 작곡의 기술 같은 것을 배우게 됐다.

0: 취미가 취미에 그치지 않으며 그거를 좀더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의 형태? 아주 이상적인 것 같은데 이 알렉산드르 보로딘
1: 네.
0: 이분은 여성 인권 향상에도 또 되게 큰 역할도 했다면서요.
1: 네, 그래서 당시 이제 러시아에서 여성이 의학을 공부할 수 있는 과정, 예전에는 이제 여성이 할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의 그 경계가 굉장히 있었잖아요. 특히
0: 네.
1: 19세기. 근데 이제 러시아 최초의 여성 의학학교를 설립하는데 굉장히 앞장섰었던
0: 네.
1: 그런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호감이
0: 그러네요.
1: 가고요.
0: 네.
1: 그리고 또 이분이 음악사 안에서 또 이제 또 성과를 이루신 것이 있는데, 이제 당시 이제 러시아 5인조라고 하는,
0: 러시아 5인조?
1: 네,
0: 네.
1: 약간 5인조 이렇게 하면은 딱 완전 팀 같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그 이분들이 이제 러시아적인 음악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음악적인 뜻을 가지고 있었던 작곡가들이었고,
0: 네.
1: 또 성과를 이루신 것이 있는데, 이제 당시 이제 러시아 5인조라고 하는,
0: 러시아 5인조?
1: 네,
0: 네.
1: 약간 5인조 이렇게 하면은 딱 완전 팀 같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그 이분들이 이제 러시아적인 음악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음악적인 뜻을 가지고 있었던 작곡가들이었고, 이
0: 네.
1: 보로딘이라고 하는 작곡가도 이제 러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 아시아와 맞닿아 있고 유럽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전통들을 수용할 수 있고 다양한 민속적인 색채가 있는데 요거를 좀잘 드러냈으면 싶은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서 러시아
0: 네.
1: 5인조로서 활동을 당시에도 이미 그렇게 불렸고 네, 지금도 그렇게 음악사에서 기억이 되고 있어요.
0: 네. 사실 그 클래식이라는 영역은 전업으로 평생을 바치고 매진한다 하더라도 뭔가 자신의 이름을 남긴다? 뭐 이런, 그게 모든 것은 아니지만
1: 네.
0: 그런 보장도 없고 사실 참 어려운 길이잖아요. 무슨 일이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보르딘이라는 작곡가는 일요일 작곡가라고 불릴 정도로 주중에는 특히 토요일까지는 학교 이제 연구에 매진하다가 딱 일요일만 어떻게 작곡을 했는데 이런 정도의
1: 그러니까요.
0: 네, 음악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1: 진짜 재능이라고밖에 할수 없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이제 보로딘의 곡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정말 일요일에만 곡을 쓰니까 뭐큰 곡을 막 와르르 써내는 그런 다작 스타일은 당연히 안 되었는데 이분이 남긴 곡들 중에 몇몇 곡들이 너무 선율이 아름다워요.
0: 네.
1: 화성도 너무 아름다워요.
0: 그런가요?

0: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돼요.
1: 네. 네.
0: 그래서 이제 그 미완성으로 남은 곡이 이제 오페라 이고르 공이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영웅담이에요. 이제 이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뭐 다른 옆 나라 혹은 네.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 막 쳐들어갔다가 이제 뭐 거기서 어떤 성과를 거두고 뭐 그런 다른 나라 사람들과 막 친해지고 뭐 이런 영웅의 여정을 담은 곡인데 그 중에서

0: 다른 노랫말을 붙여서 부른 노래들이 궁금하시다면은 Stranger in Paradise로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1: 네.
0: 딱그 가장 예쁜 선율만 뽑아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 곡은 마지막 곡으로 함께 듣도록 하고요. 우리가 오늘 앤서니 홉킨스와 또 보르딘, 이 러시아의 작곡.
0: 다른 노랫말을 붙여서 부른 노래들이 궁금하시다면은 Stranger in Paradise로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1: 네.
0: 딱그 가장 예쁜 선율만 뽑아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 곡은 마지막 곡으로 함께 듣도록 하고요. 우리가 오늘 앤서니 홉킨스와 또 보르딘, 이 러시아의 작곡가를 지금 만나보고 있는데, 이렇게 생업도 있지만 작곡가로서 활동했던 두 인물 말고도 사실 또 있겠죠?
0: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0: 참 호방하고
1: 참
0: 그렇습니다.
1: 멋집니다. 자, 오늘은 촬영장 혹은 실험실 또는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곡을 써온 사람들의 이야기. 본업은 아니었지만 결국 다른 또 이렇게 작곡의 세계로 또 발을 들이고 또 유명해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마 이분들한테 음악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 취미가 아닌 제2의 직업 혹은 제2의 꿈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진짜 그 음악이

경과 깊은 운치를 선물합니다. 즐기기 딱 좋은 때가 지금 이때예요. 그리고요. 산자락을 온통 붉거나 보랏빛으로 물들이는 꽃무릇과 아스타국화까지 다양한 축제들이 펼쳐집니다. 가을은요. 눈을 즐겁게 하는 그 풍경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속도까지 천천히 놓쳐주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차분하게 숲길을 걷거나 야경을 바라보거나 하는 일들이 어쩌면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많이들 잊고 지내잖아요. 그 삶의 작은 쉼표를 찾아가는 여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짧아서 더 애틋한 이 계절입니다. 가슴 속에 오래 남을 가을의 첫 장면, 축제로 열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죠? 이혜인의 가야금 연주로 산보 전해드립니다.

불어주는 바람이 즐겁게 같이 어울려주는 오늘 날씨에 품격 높은 음악이 흐르는 마루와 같이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품격 있는 방송으로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다름 아닌 여러분들이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품격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영디바라기님께서 즐거운 수요일이에요. 저 어제 번아웃이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계속 자고 나니까 좀 나아졌어요.

곳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아까 이제 번아웃 얘기하니까 뭐 여러분들은 좀 마음이 힘들 때 몸과 마음이 힘들 때 어떻게 이겨내시는지 그런 이야기도 서로서로에게 좀 도움이 되는 좋은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무언가를 풀어내는 무거움과 어려움 그리고 고뇌를 표현한 곡인데요. 김단비의 해금, 김하민의 대금, 정관영의 피아노 연주로 풀이 듣고 오시죠.

김단비의 해금, 김하민의 대금, 정관영의 피아노 연주로 풀이 감상할 것 같습니다. 영디바라기님 덕분에 힘이 나신다고요. 아유 다행입니다. 힘내세요. 저희가 응원하고 있어요. 두꺼비님께서 나뭇가지 위 푸른 잎을 붉게 물들여서 그 잎에 마루 사랑합니다 하고 써서 폰케이스에 넣고 다니고 싶으시다고. 이렇게 또 사랑한다는 표현 아낌없이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드려요.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한데요. FM 라디오 통해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고 오른쪽 사연 쓰기란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5259님께서 드디어 4개월간의 여수 출장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와, 출장을 그렇게 길게 가셨어요? 여름 다 보내고 가을에서야 올라가네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들으면서 안전운전해서 올라가겠습니다. 내일은 아내와 저녁에 추다의 서도소리 보러 갑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 와, 정말.

그리고 한옥 찻집 박준의 기쁨에도 슬픔에도 아랑곳 없이와 함께 해봤습니다. 날리고새 노래와 연주로 꽃밥을 지어라 듣고 올게요.

장사에게 노래 이번에 감상해 볼까요? 낙화 유수 준비했는데요. 떨어지는 꽃과 흘러가는 물처럼 붙잡을 수 없는 세월과 인생을 노래한 곡이에요. 흘러가는 세월 속 인생을 바라보며 느끼는 애틋함과 그리움, 그리고 체념 섞인 그 마음 느껴보시죠. 낙화 유수 전해드립니다.

장사익의 노래로 낙화유수 전해드렸어요. 가을이라 그런지 노래가 더 애틋하게 들리네요. 자, 음악으로는 바로 1부 마지막 곡은요. 김의석 외에 여러분의 연주 준비했는데요. 하트 리버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죠.

이와 만나서 친근하면서도 아름다운 감성을 빚어냅니다. 팝피아니스트 신지호의 아리랑. 한 폭의 수채화를 닮은 그 감성의 선율과 함께 모두가 행복한 우리의 9월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파피아니스트 신지호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파피아니스트 신지호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뮤르의 연주였어요. 신고산 타령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느낌이 신고산 타령인데 어느 외국의 한 클럽에서 연주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신고산 타령 듣고 왔습니다. 자, 음악의 흐르는 바로 수요일 2부의 문을 열었고요. 잠시 후에는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들어보면 낯설게 느껴지는 판소리, 그 소리를 조금 더 가까이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만나봅니다. 귀로 듣는 소리,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오늘은 판소리 흥보가 가운데 도승이 집터 잡아주는 대목을 정순임 명창의 소리와 송원조 명고의 북장단으로 함께 할게요. 문자 보내고 싶으실 때는 이 번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302 우물정 0302번인데요. 단문 50원,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대목을 정순임 명창의 소리와 송원조 명고의 북장단으로 함께 할게요. 문자 보내고 싶으실 때는 이 번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302 우물정 0302번인데요. 단문 50원,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0750님 오늘도 출석해 주셨고요. 6642님께서 가을따라 흘러오듯 나이테 많은 낙화유수 같이 해주는 음악마루 역시 고품격입니다. 이렇게 문자 주시고 0600님께서 충북 영동의 반야사와 배롱나무 풍경입니다. 배롱나무는 8월의 절정이었다가 점차 접어든다고 해요. 오늘은 가을 날씨가 성큼 느껴집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 배롱나무 이게 정말 여름에 한창 피어나는 꽃이잖아요. 그런데 저도 저희 집 아파트 단지에 있는 이 나무 보니까 이제 몇 송이 안 남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이제는 정말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구나. 저도 배롱나무 그 꽃 보면서

두꺼비님의 신청곡으로 범 내려온다 전해드렸어요. 이날치의 노래와 연주였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매일 무심코 내딛는 걸음, 그 걸음걸이에 아주 특별한 진화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 아세요? 사람이 걸을 때를 가만히 보면 자연스럽게 발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곤 하잖아요. 원숭이나 침팬치 같은 유인원들은요, 걷거나 뛸 때 주로 발 중간이나 앞쪽을 먼저 바닥에 딛는다고 해요. 반면에 오직 사람만 걸을 때 자연스럽게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곤 하죠.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소리 따라 이야기 따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어렵게 느껴지는 판소리를 이야기로 먼저 만나보고 우리 소리 한 자락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오늘은 판소리 흥보가 가운데 도승이 집터 잡아주는 대목 준비했습니다. 형 놀보에게 쫓겨나 굶주림에 지친 흥보 가족들 앞에 한 도승이 나타나 기적 같은 명당 터를 잡아주는 대목인데요. 정수님의 소리와 송원조의 북장단으로 감상하겠습니다. 소리를 감상하기 전에 이야기를 먼저 만나볼까요?

부모집에서 뺨만 맞고 쫓겨난 흥보는 배고픔에 지쳐 관가에 매품이라도 팔러 갔지만 그마저도 뜻대로 안 돼 빈손으로 허탈하게 돌아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막둥이를 안고 밖을 살피던 흥보 마누라. 저 멀리 남편이 지팡이를 짚고 절뚝절뚝 걸어오는 모습이 보이죠. 밖을 살피던 흥보 마누라. 저 멀리 남편이 지팡이를 짚고 절뚝절뚝 걸어오는 모습이 보이죠. 그 모양새가 꼭 돈과 쌀에 보따리째 짊어지고 오는 것만 같아서 마누라가 반갑게 달려나갑니다. 여보 영감, 얼마나 얻었소? 어디 한번 봅시다. 그러자 흥보가 짐

돈과 쌀을 듬뿍 주셨는데 돌아오는 길에 도적놈들을 만났지 뭔가. 목숨이 중하냐 돈이 중하냐 하기에 매만 실컷 맞은 채 다 털리고 왔네. 매품도 못 팔고 와서 시치미를 떼는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마누라. 그런데도 내가 알고 저런데도 내가 아오. 가난한 집엔 현숙한 아내가 있다는데 내가 못나서 가장도 못 모시고 어린 자식들을 굶기니 차라리 내가 죽을라요. 곧바로 뛰쳐나가 석가래에 목을 매려는 흥보 마누라. 흥보가 겨우 붙잡아 두 내외가 부여안고 통곡을 하니 어린 자식들까지 모여앉아 목 놓아 웁니다. 온 가족이

5만원짜리 기다란 장대를 아무렇게나 휘둘러대도 걸릴 가구 하나 없이 텅 빈 집이요. 동량줄 곡식 한 톨 없소이다. 그러자 스님이 기이하다는 듯 물어봅니다. 소승은 시주를 얻으러 돌아다니는 스님인데 문전에 다다르니 안에서 사람이 죽네 산에 소동이 나니 도대체 무슨 까닭입니까? 식구는 수두룩한데 먹을 것은 단 한 톨도 없어서 우리 부부가 차라리 죽기로 작정하고 울던 참이오.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스님은 복은 임자가 따로 없는 법이라며 흥보를 데리고 어느 언덕배기로 향하는데요. 그러고는 어느 한 곳을 딱 지목합니다.

0: 돌아보니 스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분이 도승임을 깨달은 행보는 곧바로 그 자리에 소박하게 움막을 지어 살아갑니다. 희한하게도 그 터에 살면서 차츰 살림이 나아지고 어느덧 화창한 봄날이 찾아와 제비 한 쌍까지 날아들게 되죠. 절망의 끝에서 희망의 싹을 틔우는 흥보네 이야기. 판소리 흥보가 가운데 도승이 집터 잡아주는 대목, 정순인 병창의 소리와 송원조 명고의 북장단으로 직접 들어보시죠. 11부녀의 호흡입니다.
1: 흥보 마누라가 막내 두기를 안고 나와보니 저 빗돌길에 착지 짚고 쩔뚝쩔뚝하고 오는 모양이 돈과 쌀을 많이 얻어오는 듯하거나 흥보 마누라 달려들어 아이고 여보 영감 얼마나 얻어왔소 한번 봅시다 놔둬 흥보가 하는 말이 여보 길에 착지 짚고 쩔뚝쩔뚝하고 오는 모양이 돈과 쌀을 많이 얻어오는 듯하거나 흥보 마누라 달려들어 아이고 여보 영감 얼마나 얻어왔소 한번 봅시다 놔둬 흥보가 하는 말이 여보 마누라 내 말을 들어보시오 두 양주께서 어떻게 반가워 하시던지 돈과 쌀을 많이 주시기에 몽똥거려 짊어지고 오는 뒤 이 강정 모퉁이를 막 돌아서는 뒤 십여 명 도적놈들이 나와 야 이놈 흥보야 목숨이 중하냐 전량이 중하냐 하더니 어젯밤 한 주먹에 매만 실컷 맞고 그냥 돌아왔네 흥보 마누라가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그런데도

있다. 이리 한참 설리 울고 야단이 났을 적에 그때의 도승이 흥보를 살리려고 내려오겄다. 쭉 내려오.

만세요. 황비전하 수재년, 세자전하 수천수, 국태비난 범중여를 나보아비 탑을 흥보 문전을 당동하니 개 캉캉캉 짓고 나니 이대에 동냥 왔소. 흥보가 깜짝 놀래 여보 마누라 오지마. 오 밖에 중이 왔으니 우지달마오. 개 캉캉캉 짓고 나니 이대에 동냥 왔소. 흥보가 깜짝 놀래 여보 마누라 오지마. 오 밖에 중이 왔으니 우지달마오. 흥보가 밖을 나와보니 중이 왔거늘 여보 대사니 내 집을 둘러보오. 서발 장대를 시둘러 대야 거칠 물건이 하나 없는 집이오. 대사가 대답하되 소승은 걸승으로 댁 문전을 당도하야 사생

0: 그제야 흥보가 도승인 줄을 짐작하고 공중을 향하여 무수히 살해하노 있던 집을 헐어다가 그 자리에 집을 짓고 살아갈게. 살림이 차차 나아지니 흥보가 좋아라고 하루난 집더 글자를 붙여본즈. 겨우 동자 걸고자 삼월 삼진에 올래자 봄춘자가 졸시고 화분분도하요 기화만지 불게 무너지 실시동풍먹고라자 나비접 자 펄을 펄을 춤추는 모자가 졸시고 꾀꼬리 소리로 나라 노래 가짜가 졸시고 이런 건 김생수 난난 것은 세조라 쌍쌍기왕 내은이 제비전자가 좋다.
1: 죽음을 결심할 만큼 깊은 절망에 빠졌던 흥보 가족에게 한 줄기 빛처럼 찾아온 도승의 신통한 예언과 명당 터, 그리고 그곳에서 맞이하는 따스한 봄날의 풍경까지. 판소리 흥보가 가운데 도승이 집터 잡아주는 대목 감상하셨어요. 심할 만큼 깊은 절망에 빠졌던 흥보 가족에게 한 줄기 빛처럼 찾아온 도승의 신통한 예언과 명당 터, 그리고 그곳에서 맞이하는 따스한 봄날의 풍경까지. 판소리 흥보가 가운데 도승이 집터 잡아주는 대목 감상하셨어요. 서글픈 사연으로 시작했지만 희망을 찾아가는 흥보의 마음이 아주 잘 느껴지는 대목이었는데요. 특히 도승이 잡아준 집터에 살면서 봄 한철의 화창함과 또 제비를 반갑게 맞이하는 사설은 들을 때마다 마음이 밝아지곤 하죠. 그런데 사실 이 터가 진짜 명당이었는지는 알 수 없죠. 가장 절박한 순간에 찾아와서 집터만 짚어주고 호련히 사라지니 그 신비감 때문에 더 명당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흥. 판소리 흥보가 가운데 도승이 집터 잡아주는 대목을 정순인 명창의 소리와 송원조 명고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두꺼비님께서 연기 왕짱 잘하십니다. 아, 저 칭찬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영디바라기님께서 이야기에 빠져들어요 하셨는데 이렇게 좀 더 쉽게 판소리와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 황호준 작곡의 더 로드 준비했는데요. 제비의 여정을 노래한 곡이에요. 최수정의 노래,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더 로드 끝곡으로 감상하시죠.

합동 개국 9주년 가족공개 음악회 더욱더 꿀잼은 9월 19일 토요일 오후 5시 대전 시립 연정국악원 큰마당에서 펼쳐집니다. 산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축제 2016 김창조 산조 페스티벌이 9월 11일 금요일부터 12일 토요일까지 영암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의 슬로건은 흐르는 산조인데요. 산조를 이미 완성된 전통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살아있는 음악으로 바라보며 다양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명인산조에선 원장현 명인이 대금과 거문고, 태평소를 차례로 연주하며 각 악기의 산조와 시나위의 매력을 들려주고요. 이지영 명인은 15년에 걸쳐 다듬어온 이지영류 가야금 산조 전바탕을 선보입니다. 젊은 산조에선 원나경의 해금 산조와 함께 그 가락의 바탕이 된 경기잡가와 남도잡가 서도민요를 들려주는데요. 산조가 어떤 소리에서 출발했는지를 거꾸로 짚어보는 흥미로운 무대입니다. 여기에 전기기타와 핸드팬으로 산조의 즉흥성과 정신을 새롭게 풀어내는 무대도 있고요. 한국의 가야금, 중국의 고쟁, 일본의 고토가 한자리에 모여 세 나라 현악기의 소리와 역사를 비교해보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0: 파트의 상사디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1: 김봉영입니다. 한식진흥원이 정기사회공헌 프로그램 일환으로 전통장을 활용한 반찬을 만들어서요 지역의 소외계층에게

0: 편의점에서도 그렇고.
1: 네.
0: 하지만 원 플러스 원이 다 이득인 건 아니에요.
1: 아, 잘 따져봐야 됩니다.
0: 용량도 따져봐야 되고요.
1: 네.
0: 뭐 이런저런 걸 따져봐야 아 이게 이익인지 손해인지 알 수가 있어요.
1: 그렇습니다.
0: 혹은 상술일 때가 있더라고요.
1: 아, 있죠. 네. 좀 용량을 좀 줄여놓고 이제 맞아요. 마치 이렇게 베푸는 것처럼 해가지고 하는 뭐 그런 미끼 상품들도 있긴 한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장 보실 때 혹은 온라인으로 쇼핑하실 때
0: 뭐 이런저런 걸 따져봐야 아 이게 이익인지 손해인지 알 수가 있어요.
1: 그렇습니다.
0: 혹은 상술일 때가 있더라고요.
1: 아 있죠. 네. 좀 용량을 좀 줄여놓고 이제 맞아요. 마치 이렇게 베푸는 것처럼 해가지고 하는 뭐 그런 미끼 상품들도 있긴 한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장 보실 때 혹은 온라인으로 쇼핑하실 때 어떤 제품을 원 플러스 원 했을 때 만족감이 높아지시는지
0: 혹은 실패 사례도 있지 않을까요?

0: 사놓고 쟁여놓으면 되는데 네. 먹을 건 그때그때 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긴 합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4129님 아 양말을 얘기해 주셨어요. 맨날 한 짝씩 잃어버려서 원 플러스 원으로 사면 좋을 것 같아요 하셨는데 그쵸.
1: 아니 우리 집 세탁기인데 왜 자꾸 그 짝이 안 맞는 게 나타나는지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진짜.
0: 우리 집만 그런 거 아니죠? 다 저, 그렇죠?
1: 아니, 저도 그래요. 네. 집을 뒤져봐도 어디 갔지?
0: 양말에 발이 달렸나?
1: 진짜 신기해요.
0: 어디로 가고 없어요.
1: 진짜로.
0: 보조 배터리 선물로 드립니다. 네. 공감되는 메시지였어요.
1: 5170님께서 아침에 찬바람 불 때 출근을 하는데 부지런한 동네 가게에서 군고구마를 팔 준비를 하더라고요. 아직 붕어빵도 안 나왔는데 군고구마, 붕어빵 이렇게 원 플러스 원으로 주면 좋겠습니다. 붕어빵이랄지 군고구마.
0: 네.
1: 원 플러스 원으로 좀 너무 감사하죠, 진짜.
0: 근데 저는 양도 양인데 그 특히 붕어빵. 아. 좀

0: 플러스 3도 괜찮잖아요. 그죠?
1: 저는 거의 박스채로 사요. 보통은 행주 같은 거 박스채로 사요.
0: 어차피 소모품들은 예.
1: 독일제 좋습니다. 독일제.
0: 독일제.
1: 행주 독일제에 있어요. 네. 아주 좋아요.
0: 8849님. 저는 1+1에 아주 쉽게 낚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필요하거나 충동 구매를 해서 후회할 때가 종종 생기는데요. 이번에 칫솔 10개짜리 1+1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총 20개라는 거네.
1: 네.
0: 막상 사고 보니 제 치아랑 잘 맞지를 않아요.
1: 이럴 때 있어요.
0: 여기저기 선심 쓰듯 선물해주고 이제 5개 남았습니다. 운동화 빨 일도 없고. 아, 운동화.
1: 진짜.
0: 칫솔 필요하신 분 계세요? 하시는데요. 오, 칫솔 지금 5개 남아있죠. 자, 일단 필요하십니까? 칫솔.
1: 우리한테 필요하냐고 물어본 거 아니고요. 우리 청취자
0: 네. 선심 쓰듯 선물해주고 이제 5개 남았습니다. 운동화 빨 일도 없고. 아, 운동화.
1: 진짜.
0: 칫솔 필요하신 분 계세요? 하시는데요. 오, 칫솔 지금 5개 남아있죠. 자, 일단 필요하십니까? 칫솔.
1: 우리한테 필요하냐고 물어본 거 아니고요. 우리 네. 청취자분들.
0: 아, 청취자분들. 네. 네.
1: 어디서 채 갈라 그러세요? 아, 근데 칫솔이 진짜 칫솔 모가 네. 약간 뻗센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0: 저 뻗센 팝니다. 뻗센 네. 네.
1: 부드러운 걸 좋아하시는 네. 분들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게 안 맞으면 진짜 양치를 못 하겠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1: 네. 아, 칫솔 같은 거 생각해보니까 진짜 한 번에 많이 사면 안 되겠네. 그렇습니다. 자기가 써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해야겠네.
0: 맞아요. 0510님께서 생각 없이 편의점 들어가서 하나를 사고 계산 중에 이제 그 캐셔가 1+1이에요 이러면 하나 더 가져오세요 라고 할 때 최고로 기분 좋습니다.

0: 이제 하얀 티 같은 경우는 안에 받쳐 입거나
1: 네.
0: 또 자주 입는 경우들이 많기
1: 있고 또
0: 때문에
1: 음식이 좀 튈 일이 또 있고.
0: 빨래 한번 넣으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1: 네.
0: 여러 개를 복수로 사다 쟁여놓고
1: 네.
0: 편할 때로 입는 게 가장 최고죠.
1: 맞습니다.

0: 남 주실 거예요?
1: 다 저 봉혁 씨 나.
0: 자, 음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소희의 노래 두 번째 달의 연주로 오돌독이 듣고 올게요.

0: 오돌독이의 연주 두 번째 달의 연주 송소희의 노래로 오돌독이 듣고 왔습니다.
1: 나면 바투가 달려간다.
2: 눈꺼풀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1: 인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3: 커피 사고 싶다.
1: 똑딱이 퀴즈
2: 노래하고 싶다.
1: 노래하고 싶다.
2: 이것저것
1: 이놈 저놈
2: 묻지마
1: 따지지마
2: 우리 모두 바투한테 달려간다.
1: 바투의 상사디야.
4: 아유 장인어른 장인어른.
5: 아유, 왜 부르냐.
4: 아 저기요 그 아시안게임 있잖아요. 그거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5: 아니 너 내가 야구팬인데 그걸 모르겠냐. 어? 이번에 5회 연속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도전하는 야구 대표팀을 포함해가지고 우리 대표팀이 9월 19일 다음 주 토요일부터 일본 아이치 나고야에서 아시안게임을 펼치잖아.
4: 야 역시 아 역시 우리 장인어른 모르는 게 없으시네요 진짜. 아 그래서 말인데요 장인어른. 아 그제 그 아시안 게임 야구 대표팀 유니폼이 공개된 거 그 보셨어요?
5: 아야 무섭다. 너 지금 무슨 말 하려고 이렇게 빌드업을 하는 거야 너 지금?
6: 아유 뭐긴 뭐야. 당신은 진짜 어? 아니 상위를 몇 년을 봤는데 그걸 몰라요. 딱 보니까 뭐 하나 뭐 찜해둔 뭐 그런 거네.
5: 아 용여 어? 그런 거야. 아, 뭘 찍어놓고 이러는 거야? 빨리 말해! 아.

0: 장인어른, 장인어른.
1: 아이, 너 왜 계속 부르냐 불안하게.
0: 제가 진짜 장인어른 진짜 엄청 사랑하는 거 아시죠? 진짜죠?
1: 몰라 몰라 몰라 몰라.
0: 예쁜 사이에서 이 새 삶은 유니폼 이거 하나 이렇게 딱 입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진짜?
1: 야, 그거 딱 입고 이제 TV 중계 보면서 이제 응원하려고 그러는 거지?
0: 그죠 그죠.
1: 야, 그래 그래. 응, 안 돼.

0: 안드레아 보첼리 그리고 이재의 노래로 DNA 듣고 왔습니다.
1: 야구 대표팀의 새 유니폼에 전통 문양 세살문 문양이 들어가서 지금 화제입니다. 진짜 예쁘네요.
0: 네.
1: 우리 전통 이 문양은 어디에 들어가도 다 디자인적으로 이쁜 것 같습니다. 근데 가격은 안 예쁘다는 얘기가 있네요. 그건 잘 모르겠고 자 이제 똑딱이 퀴즈로 갈게요.

0: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1: 이거는 저기잖아요. 미술 쪽이잖아.
0: 그잖아요. 두 가지는 그러니까 국악 쪽인데, 네. 예, 하나는 그렇죠.
1: 예, 미술.
0: 국제 미술 축제죠.
1: 네.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주 세계 소리 축제, 광주 비엔날레 공중문화 축전 중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0: 그리고 지금 이제
1: 공개 할게요.
0: 시간이 벌써
1: 시간이
0: 이렇게 됐네요.
1: 많이 됐어요.
0: 오늘 정말 세계 최초로 음악 없이 바로 2부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네.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네. 2번. 광주 비엔날레. 요거 이제 미술 축제죠?
0: 그렇습니다.
1: 전주 세계 수리.
0: 그리고 지금
1: 이제 공개 할게요.
0: 시간이 벌써
1: 시간이
0: 이렇게 됐네요.
1: 많이 됐어요.
0: 오늘 정말 세계 최초로 음악 없이 바로 2부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0: 네.
1: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네. 2번. 광주 비엔날레. 요거 이제 미술 축제죠?
0: 그렇습니다.
1: 전주 세계 수리 축제 궁중문화 축전도 우리 전통 음악을 대표하는 축전이죠. 네. 이 축제도 많은 분들 또 함께 항상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고 떡 선물은 4690님께 드립니다.
0: 축하드리고요. 현재 남도에서는 여수 세계 선 박람회와 광주 비엔날레가 동시에 열리고

0: 여기에 있었네요. 정답은 1번
1: 열매 안. 열매 안에 정답이었습니다.
0: 열매 안에 꽃이 있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김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치.
1: 김치 드릴 거고요. 이게 그래서 열매 안에 꽃이 숨겨져 있다 해서 은화과라고 합니다. 은화과. 네. 자, 김치를 저는 이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750님께 김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자, 오늘 1부 끝곡은 없고요. 2부 네. 코너 소개 좀 해드릴게요.
1: 아, 네네네.
0: 수요일 2부 국악신인 발굴쇼 끼룩끼룩에서는요. 최근 남원에서 펼쳐진 옥보고 전국 검고 경연대회에서 명인부 대상을 수상한 젊은 연주자 문숙 씨와 함께 하거든요. 연주 진짜 잘하십니다. 네. 문숙님이.
1: 네네네.
0: 제가 또 공교롭게도 그 대회 사회를 맡았었어요.
1: 매년 보지 않으세요?
0: 예, 매년 보고 있었는데 네. 끝나자마자 문숙님이 네. 대회 다 끝나고
1: 네.
0: 저 바투의 상사 대회 나가기로 했었어요. 어, 진짜요? 가지고 반갑게 인사하고
1: 오늘 오셨습니다. 관계 없이
0: 전혀 관계 없이. 그 전에 우리 제작진 네. 문숙님이.
1: 네네네.
0: 제가 또 공교롭게도 그 대회 사회를 맡았었어요.
1: 매년 보지 않으세요?
0: 예, 매년 보고 있었는데 네, 네. 끝나자마자 문숙님이 네. 대회 다 끝나고
1: 네.
0: 저 바투의 상사 대회 나가기로 했었어요. 어, 진짜요? 가지고 반갑게 인사하고
1: 오늘 오셨습니다. 관계 없이
0: 전혀 관계 없이.
1: 야.
0: 그 전에 우리 제작진이 이렇게 만났다고 합니다. 그 라이브를 오늘 2부에서 함께 해주시고요.
1: 네.
0: 저희는 2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호출부 HLQA FM 여러분의 국악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순이야. 야들아 모여봐라, 우리 소리 다 모였구나. 우리 모두 신나게 놀 수 있는 여기는
1: 파투의 상사디아.

0: 대표 축제가 춘향제라면 경북 안동의 대표 축제는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잖아.
1: 그렇지 그렇지. 2016 안동 축제 탈춤 페스티벌이 추석 연휴 첫날인 9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 열린다던데.
0: 맞아.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글로벌 축제로 선정된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에서 아주 재미난 걸 준비하고 있다네.
1: 오, 탈룩 콘테스트?
0: 그래. 전통 탈과 현대 의상을 자유롭게 결합해서 새로운 탈 문화를 만들어보는 창작 경연이라는데, 탈룩 콘테스트 참가자를 20일까지 모집한대요.
1: 그래 그래. 아니 보니까 어렵지 않게 뭐 이렇게 가볍게 전통을 지금의 일상과 연결하는 거, 이거 괜찮네.
0: 그렇지. 대상 상금이 200만 원이라는데 어떻게 우리도 탈 수

0: 프로도 지금 권역별로 본선이 치러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9월 19일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결선이 또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까 요것도 관심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네.
0: 탈루 콘테스트 그리고 국중박의 분장쇼까지. 아, 이게 너무 유쾌하네요.
1: 대상 상금이 200만 원이래. 200만 원.
0: 어휴, 적은 금액 아니죠. 예. 지금의 우리식 이제 지금의 우리식으로 전통을 즐기려는 시도 자체가 굉장히 좋은 접근이라고 보고요.
1: 네네네.
0: 또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통해서 전통을 어떤 박물관의 유물로서 보관해야 되는 것을 넘어서서
1: 네.
0: 우리 일상에서 함께 놀 수 있는 추억을 쌓을 수 있는
1: 네.
0: 그런 일상화로 넘어가는 모습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2: 저는 이미 얼굴 자체가 이미 탈.
0: 알겠어, 알겠어.
2: 가야바 이렇게 알았어, 해가지고
0: 알았어 형님. 네. 웃기려는 마음 아니. 웃음 주려는 그 마음 자체가 감동입니다. 네. 자 네. 이제 아주 또 멋진 네. 검은고 연주와 그녀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끼룩끼룩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문숭님을 함께 만나러 가시죠.

0: 날 좀 보소
1: 끼 좀 보소 끼룩
0: 끼룩.
1: 2부는요 대학 시절 스터디 그룹부터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국악원 정악단 청년단원까지 오랜 시간 자기와의 싸움을 하면서 스스로를 갈고 닦았다고 합니다.
0: 그 덕분일까요? 최근 남원에서 열린 옥보고 전국 거문고 대회에서 명인부 대상을 수상하신 거문고 연주자 문숙씨가 오늘 끼룩끼룩 주인공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거문고 연주자 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아, 문숙님 반갑습니다. 네,
0: 반갑습니다.
1: 자, 일단은 올해 네. 옥보고 전국 거문고 경연대회 명인부에서 대상을 수상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그 대회 사회를 진행을 네. 봤었는데

0: 한번 다음에 어딘가를 나가게 되면 그때는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1: 아, 왜냐면
2: 경험치가 없대요 그건.
1: 오늘 또 이게 방송에 나와주셨는데.
0: 네.
2: 오늘 우셨어요 그러면? 밖에서 어떻게 좀?
0: 네, 오늘은 울진 네. 않았지만 또 긴장감 속에서 네. 아. 울먹울먹까지는 아니 그 직전까지.
2: 아, 그 직전까지 가서
1: 아, 네. 차올라야 되는데.
0: 어떻게 한번 이렇게.
2: 방송 중에 한번 갈까요? 눈물.
0: 아, 어떻게 한번 잠깐. 네.
1: 아, 차올라야 되는데.
0: 어떻게 한번 이렇게.
2: 방송 중에 한번 갈까요? 눈물.
0: 아, 어떻게 한번 잠깐. 네.
2: 아, 지금 이유림 님께서도 문숙 연주자 응원하러 왔다고 하셨고 2034님께서 너무 예쁘다고
0: 감사합니다.
2: 취임새를 벌써부터 남겨주셨고

0: 했어요. 그래서 좀 저 스스로 저 혼자만의 시간도 갖고 또 울면서 또 있다가 네. 아 내가 좀 집착하고 싶고 아. 잘하고 싶고 네. 그런 거는 검은고였구나를 아. 그때 좀 많이 느꼈어요.
1: 울고 나니까 검은고가 선명히 보였군요.
0: 네.
2: 내가 마음껏 뭐 어떻게 해도 다 받아줄 수 있는.
0: 네, 맞아요.
2: 그게 검은고였다.
0: 네.
2: 라는 거죠.
0: 네, 네.
2: 얘는 내 평생의 동반자 이구나.
0: 네.
2: 내가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그럴 때 언제나 내 옆에 있어주는.
0: 네, 맞습니다. 그죠?
3: 자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9324님께서 네. 연주자 문숙님 지인인데요. 울보 맞습니다. 아~ 그리고 울다가 웃는 것도 잘합니다.
1: 아~, 아 울다가 갑자기 웃는 것도 잘해요.
0: 네, 둘 다 많습니다. 웃음도 많고 울음도 많고.
3: 완전 파워 F이시네.
0: 네.
3: 아 좋습니다. 자 문숙님이 이번에 검은고 경연대회 옥보고 대회에서 이제 명의부 대상을 받았고 네. 아, 그 대상 받았다고 지금 모신 건 아니에요. 예, 그건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근데 오늘 사실 이 연주를 또 저희가 감상을 하고
0: 많고
3: 완전 파워 F이시네.
0: 네.
3: 아, 좋습니다. 자, 문숙님이 이번에 검은고 경연대회 옥보고 대회에서 이제 명의부 대상을 받았고 네. 아, 그 대상 받았다고 지금 모신 건 아니에요. 예, 그건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근데 오늘 사실 이 연주를 또 저희가 감상을 하고 또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3: 오늘 첫 번째 들려주실 음악은 뭡니까?
0: 네, 신계동료 검은고 산조 진양과

0: 어머니께 나 이거 하고 싶다. 배우고 싶다.
1: 먼저?
0: 네.
1: 오, 예, 예.
0: 그랬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 배울 수 있는 곳이 마땅치가 않잖아요.
2: 집이 검은 거는 가르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찾기는 좀 어려워요. 네,
3: 집이 서울이었어요?
0: 네, 서울이고 네. 네, 어렸을 때부터 계속 서울에 있었는데 네. 주변에 이런 걸 할 수,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아예 없으니까
3: 알기가 쉽지 않죠.
0: 네, 연이 아예 없으니까 네. 그냥 그것도 있었고 어머니도 아유 그냥 얘가 학창 시절에 뭐 나 이거 하고 싶어 저거 싶어 그냥 그런 건가 보다 싶어서 이제
3: 그러다 그냥 말았는데.
0: 네, 말았는데 제가 계속 한 2, 3년을 계속 졸랐거든요.
3: 한두 달도 아니고요?
0: 나 이거 너무 하고 싶다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한 그 그때 당시에 예술의 전당 앞에 교습소 학원
2: 있었어요?
0: 이런 게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또 어디서 또 찾으셔가지고
3: 대단하신
0: 네,
3: 어머니도.
0: 그래서 거기서 배우다가 그 선생님의 권유로 추천으로 이제 국립국악중학교에 입학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검고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3: 그게 정각회 단체는 아니죠?
0: 네, 아니었어요.
3: 아니죠.
0: 그냥 개인이 혼자서 한복을 입은 분께서 악기를 타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학교 끝나고 TV를 이렇게 둘러보다가 나왔던 장면이거든요.
3: 아니, 예술의 전당 앞에서 아. 배웠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정각회가 거기 있었거든요. 아무튼 네.
2: 그러면 잘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어떤 요인에 의해서 검은고에 그렇게 확 한 번에 매료가 됐을까요?
3: 그것도 2년이나 응? 아기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2: 저는 어렸을 때 검은고 봤었을 때 진짜 아무 감흥이 없었어요. 그쵸, 저는 나중에 커서 직접 배워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검은고 진짜 매력적이구나 하면서 지금은 이제 가장 검은고를 좋아하지만 어렸을 때는 저는 아무 감흥이 없었는데 뭘 보고 이렇게 확 꽂혔을까요?
0: 보통 저희가 현악기 하면은 이제 손으로 뜯거나 아니면 활로 듣잖아.
2: 찰연이죠.
0: 활로 그러니까 네. 연주를 하잖아요.
2: 네.
0: 근데 뭔가 그 당시에는 뭔가 이상한 나무 막대기를 갖고 소리를 움직인 나했는데 갑자기 막 큰 소리도 나고 작은 소리도 나고
2: 뭔가 다이나믹하고
0: 네 다이나믹하고 또 음도 네. 뭔가 중후한 느낌도 있다가 갑자기 막 고음도 있고 그러는 것들이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2: 아 그렇구나.
3: 검은 거를 할 운명이었네요.
0: 네.
3: 그 애기가 그 조그만한 그러네. 애가 뭘 안다고 아 저거 좋다 이렇게 하겠어요 진짜.
2: 맞아요.
3: 보통 이제 우리 일반 저 사람 입장에서는 가야금을 더 좋아할 것 같은데
2: 보통은 그렇죠.
3: 예쁘고
0: 맞아요.
3: 여성하고 예쁘니까
2: 실제로 가야금 인기가 검은고보다는 많아요. 그렇죠?
0: 네, 그 당시에도 많았어서 네. 가야금이랑 해금은 좀 배울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었고
2: 상대적으로
0: 네, 그나마 네.
2: 근데 검은고는 진짜 독보적인 것 같아요.
0: 네.
2: 그런 유니크함의 독보적. 네.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취미로 배우시려는 분들도 좀 검고 인구가 좀 늘고 있습니까?
0: 그럼요. 엄청 많이 늘고
2: 네.
0: 또 매체에서도 또 많이 나오니까 네. 검고가 네 취미생들도 한 예전에는 좀 많이 있었고
2: 네. 검고 미래가 좀 밝은 것 같아요. 그죠?
0: 네 맞습니다.
3: 작년에 또 독주회를 하셨어요.
0: 네 작년에
3: 영산회상으로
0: 네 맞습니다. 이야.
3: 독주회를
0: 네.
3: 이야 요거를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0: 영산회상이 그 옛날 조선시대 이제 선비들 그리고 음악 애호가들이 즐겨 했던 음악들 음악이잖아요. 풍류 네. 음악이기도 하고
2: 풍류 음악이죠.
0: 네 그리고 검은고 영산회상의 가장 첫 상령산 시작이
2: 네.
0: 그 7점이 검은고 독주거든요.
2: 네.
0: 그래서 그만큼 검은고 그 영산회상이 검고 회상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2: 네.
0: 그래서 더욱더 검고 연주자한테는 좀 잘 해내야 되고 또 언젠가는 또 해야 될 그런 과업 중에 하나여서 20대를 보내고 30대의 새로운 마음과 좀 내 음악을 하고자 좀 새로운 도전을 마음을 다잡으면서 했던 네. 공연입니다.
2: 예, 저희 국악방송이 이제 국악 애호가 분들도 많이 들으시지만
3: 맞아요.
2: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0: 네.
2: 방금 우리는 산조를 감상을 했고요. 신쾌동요.
0: 네.
2: 신쾌동요 그러니까 산조와 민속악과 약간 정악 풍류 음악은 또 약간 다르죠.
0: 네, 결이 엄청 다르죠.
2: 그죠. 연주자로서는 어떻게 약간 차이를 느끼세요?

0: 그런 곡이고요. 네. 그 앞에 제가 작년 영산회상 공연 때 네. 대치음이라고 다스름이거든요. 아. 다스름을 그때 저희 스승님이 고보석 선생님이랑 아. 같이 만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랑 같이 해서 하얀도드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이동을 부탁드리겠고요.
2: 아, 고보석 선생님. 아,
1: 고보석 선생님도 진짜 검구 잘 타시네요.
2: 배우시는군요. 아, 지금 또 악기를 또 예, 교체하고 교체를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1: 아, 1655님께서 귀가 호강하네요 진짜? 하셨는데 네. 아까 산조를 들으셨을 때랑 또 영산회상을 들으시면 다른 네. 느낌을 받게 되실 겁니다.
2: 맞습니다.
1: 약간 산조는 개인의 어떤 정서 감정들을 네. 잘 표현하는 음악이라면 이 영산회상은 또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네. 한번 직접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연주를 각 잡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네. 다스름.
2: 다스름이 좋죠.
1: 아, 너무 좋지 않나요?
2: 난 다스름만 한 1시간 했으면 좋겠어.
1: 그러니까 나도.
2: 다스름 하다가 박수 쫙 받고 그리고 집에 갔으면 좋겠어.
1: 그리고 자, 초 발음이다. 잘 들어보세요.
2: 초.
1: 네. 어? 아, 별로 초. 안 하시네.
2: 아,
1: 연주를 각 잡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네. 다스름.
2: 다스름이 좋죠.
1: 아, 너무 좋지 않나요?
2: 난 다스름만 한 1시간 했으면 좋겠어.
1: 그러니까 나도.
2: 다스름 하다가 박수 쫙 받고 그리고 집에 갔으면 좋겠어.
1: 그리고 자, 초 발음이다. 잘 들어보세요.
2: 초. 초.
1: 네. 어? 아, 별로 초. 안 하시네.
2: 아, 괴도 발라야 되는데.
1: 괴는 안 바르세요? 아, 아 발라놨어요.
2: 더 발라야 되는데.
1: 근데 검고 찌그덕 소리도 매력 있는데.
2: 찌그덕?
1: 네, 약간 그런 소리 날 때 있어요. 자, 박수로 정해드리겠습니다. 네.

0: 아니, 제가 거기 앉아 계십시오. 마이킹 앞으로 하셔서 네. 앉아 계신 김에 네. 어차피 세 번째 곡도 있으니까
1: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2: 아유, 바로, 네.
0: 일단은 난 항상 신기했던 게 어떻게 이걸 다 외울까? 이게 너무 신기해요. 물론 어마어마하게 연습하면 되겠지만 그리고 자기 안에 뭐 스토리와 뭐 그거를 막 이제 상상을 동원해서 이제 하면 되겠지만 이 안에도 어떤 자기 나름의 기승전결과 뭐 스토리와 이런 걸 만들지 않을까? 막 그러면서 하거든요.
1: 뭔가 이완과 긴장의 넘나듦이 너무 좋고 네. 아 눈 감고 있었는데 저희는
0: 주무신 줄 알았어요.
1: 아니요 아니요. 네. 기암절벽이 쫙 펼쳐지면서 바람이 불더라고. 바람이 불었어요.
0: 아 바람이.
1: 예. 네. 아 물이 흐르고 바람이 닿더라고.
0: 아 춥더라고 진짜. 아 그 바람이.
1: 채도사의 꿈님께서도 잔잔하면서도 거친 음들의 조화가 너무 좋네요.
2: 감사합니다.
1: 오마 이것이 풍류인가 봅니다. 너무 좋습니다. 5236님. 과백이님께서 빈칸에서 느껴지는 긴장감, 긴 호흡이 주는 매력이 멋지네요. 지금

0: 네.
1: 일단 거문고 병창은 김영지 선생님 뭐 팔도 유랑과랄지 뭐 서희철 씨라든지 그래도 꽤 많이들 하시고 또 팀도 이렇게 있으시고 있고 네.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라고 인지하고 있는데 저 이 가곡으로 병창을 하는 건 없죠.
2: 보통은 병창은 남도 소리예요.
0: 그렇죠.
2: 우리가 인식하기로. 네. 근데 지금 가곡입니다.
0: 네. 그래도 제가 이거에 한 하나 이제 아이디어를 얻은 거는 네. 작년에 조이라 선생님께서 네. 이제 이거를 하셨는데 검고 선생님도 검고를 또 잘 하세요.
2: 네.
0: 네. 그래서 검고와 노래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거를 그리고 그걸 실제로 무대에 올리셨어요. 그걸 보고 와 이런 또 음악의 확장도 있구나.
2: 너무 멋지겠다.
0: 그걸 많이 느꼈어요.
2: 그래서 오늘 병창으로 불러주시는
0: 네,
2: 거예요?
0: 네, 네. 사실 제가 예. 진짜 배운 지 얼마 안 됐어요.
1: 솔직하게 얼마나 됐습니까?
0: 솔직하게 올해 4월부터
2: 올 4월?
0: 네, 이동규 선생님께
2: 이동규 선생님한테
0: 네,
2: 진짜 얼마 안 됐네요.
0: 얼마 안 됐습니다.
1: 주 1회?
0: 이제 연습은 계속 꾸준히 하는데 네. 선생님을 이제 만나 뵙는 시간은 한 달에 한 번.
1: 한 달에 한 번이요? 네. 그럼 네 번, 다섯 번 레슨 받았네요?
0: 그렇죠.
2: 근데 그걸 이제 방송에서 하려니 지금 심장이
0: 너무 떨려요.
2: 떨리겠어.
0: 악기보다 더 떨려요.
1: 이게 가곡은 그러니까 노래를 한다는 게 내 몸이 이제 그때는 악기니까 노래할 수 있게끔 몸을 만들고 성대를 만들고 이제 발사를 해야 되는데 네. 연주를 하면 몸에 이제 호흡이 깨질 수밖에 없잖아요. 구조적으로.
0: 아, 네, 맞아요.
2: 맞아요.
1: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다.
0: 맞아요. 사실
1: 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이번 이거를 저는 이제 우리 바터의 상사디아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네. 연습을 했던 건데 이번에도 또 역시 저희 도전이지 않을까 이게.
2: 예. 아, 이걸로 이제 시작하는 거고 이게 몇 분짜리 곡이죠?
1: 짧아요.
0: 네, 대여음에서 2장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2: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끝까지 우리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1: 그냥 방에 나 혼자 있다 생각하시고
0: 네, 연습 네.
1: 그래서 저기 뭔가 제목이 바람은
2: 여창가곡
0: 네, 여창가곡 우조. 우조우락 바람은,
1: 바람은. 네. 알겠습니다.
2: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첫 발을 내디네요. 가겠습니다. 네. 네. 목 좀 푸세요.
1: 연습실 분위기 만들어 드릴게요. 이거잖아.
2: 그죠.
1: 이거요.
2: 자, 가볼게요.

0: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자리해 주십시오.
1: 눈을 칠끈가마 끝나.
0: 잘하셨어요. 잘하셨어. 와, 저 이거 진짜 이거 대단한 거예요.
1: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0: 저는 진짜 인정입니다. 인정. 저도 어떤 마음인지 우리 예? 와. 일단은.

0: 해놓고 알겠습니다. 점점 발전해가는 모습을 네. 계속 공유하는 거예요.
1: 저희 그 화요일마다 청국장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아. 거기서 이제 그 중간 점검들 아, 아, 좀 네.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네네네.
1: 이번에 이제 바람은 했으니까 네. 또 다른 것도 업데이트 되면
3: 네, 네 그렇게 또 해주면 좋겠습니다.
0: 그리고 이제 새로

0: 그 나무의 이런 성장성과 그런 것들을 좀 가치를 두고 만든 팀으로서 이제 그 나무처럼 이번에 뿌리부터 그 숲까지 한번 잘 해내겠다, 만들어내겠다라는 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1: 멋있다. 오.
2: 공연을 했고 이제 곡 계속 만들어서 앨범도 차근차근 낼 거고 이런 계획이 있으시겠네요.
0: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5곡의 작곡가들한테
2: 아, 의뢰도
0: 위촉을
2: 해주세요.
0: 맡겨서

0: 문숙님의 네. 예술 세계를 마음껏 펼쳐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기대되고 저희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검은고 그냥 이를테면 노래 같은 것도 나와도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2: 가곡품
0: 가곡 계속 하셔야 돼요. 진짜.
1: 네, 알겠습니다.
0: 자, 오늘 정말 고품격 연주를 네. 들려주신 검은고 연주자 문숙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아, 오늘 좋았어요.
0: 좋았어요.
2: 진짜.
0: 저는 진짜 어디 다녀온 기분이에요. 검은고 타고.
2: 어디요?
0: 몰라요. 기암절벽.
2: 아,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진짜.
0: 언젠가 진짜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그 정자에서 진짜 이 검은고 소리 즐기는 그 프로그램이 빨리 그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맞아. 정말 네네. 박수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2: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0: 여름철 기후인 장마와 폭우 뒤에는 가까운 산책로와 등산로의 지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을 기억하면 갑작스런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산책로를 걷거나 등산을 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의 최근 강수량과 통제 구간 여부를 확인하고 이동합니다. 또 길이 젖어 있거나 흙이 무너진 흔적이 보인다면 피해가고 계곡 옆이나 가파른 비탈처럼 하고 이동합니다. 또 길이 젖어 있거나 흙이 무너진 흔적이 보인다면 피해가고 계곡 옆이나 가파른 비탈처럼 붕괴 위험이 있는 곳은 가까이 가지 말아주세요. 특히 자갈이나 낙엽이 쌓인 구간은 미끄러지기 쉬우니 등산 스틱으로 바닥을 짚어가며 지반이 단단한지 확인하고 걷습니다. 만약 산사태나 낙석 조짐이 보인다면 즉시 대피해야 하는데요. 비탈 아래가 아닌 옆쪽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호입니다. 예전에는 수첩 맨 뒷장에 꼭 필요한 전화번호를 적어 다니곤 했죠. 전화번호 수첩도 따로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자리를 스마트폰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핸드폰의 연락처를 보다가 나는 어떤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 것인지 모르는 번호도 있고 먼 곳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지인들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서 오후 4시를 맞이하고 있을까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연락처 속에 누군가에게 불쑥 안부 전화라도 한 통 걸어봐야겠습니다. 잊고 지낸 사람들을 다시 떠올리는 것은 어쩌면 나의 소중한 추억을 찾는 일일

전화번호를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 전화번호가 648-6270이었었는데 참 신기하죠. 요즘은 제일 가까운 사람 전화번호도 잘 모르는데 어릴 때 집 전화번호는 아직도 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학교 가서 바른 생활 시간에는 전화 거는 법도 배웠습니다. 전화벨이 3번 울리기 전에 무조건 받아야 되고 어른이 끊기 전에 먼저 끊으면 버릇없는 아이가 돼서 부모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친구한테 전화 걸 때에도 참 필요한 예절이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 친구 민왕이라고 합니다. 혹시 누구네 집 맞나요? 누구랑 통화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바른 생활 시간 내내 가상으로 전화기 가져다 놓고 선생님께 배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번호는 스마트폰이 대신 기억해주는 세상이 되었지만 가끔은 그때처럼 사람을 한번 제대로 떠올리고 나서 전화를 걸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화해서 저는 가끔씩 그런 전화를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요즘도 있긴 한데 별일 없지.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어. 오늘은 이 정도 용건으로도 전화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얼른 전화 한 통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수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생방송 문자 참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백운선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경기민요 노래가락 보내드립니다.

0: 우대화해서 경만 읽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재담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엮어서 해놓은 것들이 지금 녹음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아마 이런 녹음들이 없었으면 또 이런 소리들이 잘 전승이 안 됐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이제 경을 읽는 경우에도 사람들마다 이렇게 재담이 예, 똑같지 안 하잖아요.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예. 또 노래도 이렇게 자꾸 변형시켜서 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녹음들이 남아 있어서 옛날 모습을 어느 정도 추론을 할 수 예. 있는 거죠.
1: 예.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그 전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예를 들면

0: 춘재 명창의 소리로 만곡 재담 소리라는 뜻이죠. 장님 흉내 대목을 들어볼 텐데요. 노랫말은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중에 노랫말 모음집 게시판에 올려놨습니다. 참고하면서 노래 들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음악 보내드립니다.
1: 남대구야 오늘 생경이 방구에 자꾸 잡신을 냥 떠들어 단패 먹고 나이거라 한림이라도 세있다가는 장님 풍망시에 횟대똥을 썰어 옛날 삼국개장위라 한시에 조조의 군사가 오대대왕 무서운 솜씨에 화살총에 허리 꿰어 장국밥집으로 슬쩍 가서 산적으로 죽은 귀신 요지은 구주전장 야단 칠제 검종공알 집어먹고 매주집으로 가서 죽은 귀신 삼산만납 충주로요 이수중부유 백노주에 잘 놀다가 백파선에 매기자

0: 땅이란
1: 네.
0: 위치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대기니까 아마 남쪽 방위에 있는 귀신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나 이거는 지금 추측이지 다른 용례가 딱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말을 이제 만들어서 또는 뭐 그 당시에 유행했을지도 모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런 경우엔 참 난감해요.
1: 네. 잡귀잡신을 낭 떠들어 담태 먹고 나 있거라. 한 놈이라도 서 있다가는 장님 북망치에 횟대 똥을 싸리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0: 그, 예, 거기에 담태라는 말은 이게 원래 담타라는 말에서 온 것 같아요. 담타라는 말은 한자 말이에요.
1: 예.
0: 이거는 가래침이란 뜻입니다.
1: 아, 저희가 타구.
0: 예, 타구 할 때 그
1: 예, 예.
0: 담은 객담,
1: 예, 예, 예,
0: 객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1: 예, 저희가 예. 그 약 타러 가면
0: 예.
1: 그렇게
0: 된 것 같아요. 담타란 말은 한자 말이에요.
1: 예.
0: 이거는 가래침이란 뜻입니다.
1: 아, 저희가 타구
0: 예 타구 할 때 그렇게
1: 예, 예.
0: 담은 객담
1: 예, 예, 예.
0: 객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1: 예. 저희가 예. 그 약 타러 가면
0: 예.
1: 그렇게 나오죠.
0: 객담이란 말이 있는데 예, 그 객담이나 그 다음에 타자는 침타자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뭐 이 잡귀잡신이니까 이제 홀대를 해가지고 이제 그 이걸 먹고 나 저 옆에 물로 섞어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1: 예.
0: 그렇게 가래나 먹고 나 있거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 예.
0: 한 놈이라도 서 있다가는 그러니까 이 장님이 이 경을 외하면 경의 힘이 있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잡신들이 얼씬 하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1: 예.
0: 그리고 장님 북망치에 횟대똥을 쌀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사실은 사전에는 안 나오는 말이에요.
1: 예.
0: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해야.

0: 그래서 거기에 배를 띄우 잘 놀다가 배 파선에 배가 부서졌다 이 말이에요.
1: 예.
0: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맥이 전배 죽은 귀신인데 전배라 그러면 배가 아마 전복됐다는 뜻인 것 같은데 앞에 이 맥이란 말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그 매직으로 뭐 이런 말은 있는데 그것과 어울리는 그말 같지는 않아요. 이게 매직구름이라는 게 먹구름이나 뭐 이렇게 그 구름이 그런 구름이 있는데
1: 예.
0: 그것과 관계 있는 말 같지는 않아요.
1: 그러게요. 약간 맥이 이렇게 나오니까 보통 우리가 관용구로 쓰는 물고기 밥이 돼.
0: 보통 그 매직구름 뭐 이런 말은 있는데 그것과 어울리는 그말 같지는 않아요. 이게 매직구름이라는 게 먹구름이나 뭐 이렇게 그 구름이 그런 구름이 있는데
1: 예.
0: 그것과 관계 있는 말 같지는 않아요.
1: 그러게요. 약간 맥이 이렇게 나오니까 보통 우리가 관용구로 쓰는 물고기 밥이 되었다. 뭐 이런
0: 글쎄 뭐
1: 식으로도
0: 그렇게도 풀이는 할수 있는데
1: 쉽지 않네요.
0: 예
1: 예.
0: 이게 전배라는 말이 배가 아마 전복됐다는 뜻인 것
1: 예.
0: 같은데.

0: 상상력을 발휘해서 풀이해야 될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0: 이 목침이라는 게 나무 토막을 벽에로 하는 것이 목침이잖아요.
1: 예.
0: 이게 베고 자면 편치가 않죠. 목침 베고 자면 아주 편치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상대가 되는 것은 원앙금침이죠.
1: 아.
0: 그러니까 부부가 원앙금침을 베고 잤으면 좋겠는데 홍력을 발휘해서 풀이해야 될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0: 이 목침이라는 게 나무 토막을 벽에로 하는 것이 목침이잖아요.
1: 예.
0: 이게 베고 자면 편치가 않죠. 목침 베고 자면 아주 편치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상대가 되는 것은 원앙금침이죠.
1: 아.
0: 그러니까 부부가 원앙금침을 베고 잤으면 좋겠는데 이게 호랩이잖아요.
1: 네.
0: 이렇게 평생 이제 호랩이로 목침이나 베고 이렇게 네. 살다가 그 참 한스럽게 죽은 귀신이 있고요.

0: 그런 복은 없잖아요.
1: 저는 선생님 저의 총각대를 생각해보니까 박쥐가 맞는 것 같은데 밤새 놀다가 낮에는 밤새 논 것 때문에 낮에 내도록 자고 막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약간 그런 느낌도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그 총각의 그 지새는 밤의 외로움? 약간 이런 것도 박쥐랑 연관성이 좀 있지 않을까?
0: 근데 어쨌든 이게 네. 어떤 상상이나 용례가 이치에 닿아야 되는데
1: 그러니까요.
0: 네. 너무 현대적이라서
1: 아, 쉽지 않네요.
0: 여기에서는 이건 네. 좀 어려워요.
1: 청취자분들도 총각대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장님은 주거들랑 모두 신선귀만 되고
0: 신선 같은 귀신이다 그 네. 말이에요. 가장 좀 멋있는 귀신이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경을 외하는 사람이 누구냐? 장님이죠.
1: 예.
0: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이제 생전에는 눈이 없었지만 죽고 나면 이제 신선처럼 될 거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1: 그 다음도 자기 이야기입니다. 어여쁜 아씨들 죽은 넋을낭은 장님의 별실 귀신만 돼서
0: 죽어서도 예.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맺고 싶어 하는 재담이죠. 예.
1: 그런데 그 앞 앞에 어떤 그 제담들이 이제 그 잡귀 잡신들을 쭉 나열하다가 그대로 끝난 것보다 지금처럼 장님 자기 이야기로 돌아오면서 예. 이렇게 마무리가 되니까 말 그대로 진짜 제담이구나라는 게 확실해지는 예.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이제 예. 제담이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을 다 잘 알아들었잖아요. 지금 예. 우리가 어려워서 못 알아듣지.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하면 많이 웃고 즐거워하고
1: 예.
0: 또 박수도 치고 아마 그랬던 거 그런 것은 예. 이제 연상하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1: 1세 동방 결도령, 2세 남방 득청령, 3

0: 예불을 올리는 그 장소,
1: 네.
0: 법당이 되겠죠. 그것을 깨끗하게 예불을 올리기 전에 미리 깨끗하게 청소를 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사방천인데,
1: 이거는 아마 그 우리나라 무형유산의 탈춤들 중에
0: 예.
1: 이제 꼭 그 한 4과장, 5과장쯤 되면 이제 점을 보는 그 장님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봉사들이. 뭐 박봉사, 허봉사, 황봉사, 성은 다양한데 그들이 외는 경에 항상 이 문구가 들어가 있어서
0: 예.
1: 아마 탈춤 자주 보신 분들이라면 좀 익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0: 이건 뭐 또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예. 뭐 노상 외우는 거니까 민간에서도 이건 다 뭐 예. 예전엔 다 아는 건데 의미는 그렇죠. 일쇄동방 이 쇳자는 물 뿌릴 쇳자예요. 청소할 때 왜 예전에 먼지 예. 날면 물을 미리 뿌리잖아요. 마당 쓸 때. 그래서 일쇠니까 한번 첫째 동쪽에다 물을 뿌려가지고 도량 불도량이죠.
1: 네.
0: 법당을 깨끗하게 하고 두 번째는 남방에다 물을 뿌려가지고 청량함을 깨끗함을 얻고
1: 네.
0: 그다음 삼세 세 번째는 서쪽에다 이제 물을 뿌려가지고 정토를 깨끗한 장소를 만들고 네 번째 사세 북방 북쪽에다 이제 물을 뿌려서 영원히 평안함을 얻게 되도다 하는 그런
1: 쇠
0: 쇠자 물 뿌릴 쇠자입니다.
1: 그래서 쇠

0: 네.
1: 그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 민왕 씨도 초등학교 처음에 가니까 선생님이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가르치죠.
0: 저희 이제 차렷 경례.
1: 네, 차렷 경례. 예. 그다음에 지금은 그런 거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엔 청소 지겹게 했죠.
0: 저희도 했었어요. 네,
1: 청소 네. 무조건 청소부터 시키죠.
0: 예.
1: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때 이제 쇠자가 쇠소진태 그 물 뿌린다는 그런 예. 뜻입니다.
0: 이대가중에 당상학발 양치늘랑 오동나무 상상봉에
1: 그런 거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엔 청소 지겹게 했죠.
0: 저희도 했었어요. 네,
1: 청소 네. 무조건 청소부터 시키죠.
0: 예.
1: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때 이제 쇠자가 쇠소진태 그 물 뿌린다는 그런 예. 뜻입니다.
0: 이대가중에 당상학발 양치늘랑 오동나무 상상봉에 봉황거치 점지하고 슬하자손 만세형이라.
1: 이건 뭐 아주 관용구로 예. 노상 나오는 거죠. 당상 집안에 학발 양치니까 머리가 하얀 이제.

0: 하신 것처럼 그 일상 속에 있던 소리들이 점차 일상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또이 예술가들이
1: 예.
0: 그야말로 부여잡아서 무대에 올리면서 이제 오늘날에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있게 되는 것 같은데.
1: 그리고 또그 당시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0: 예.
1: 지금은 제가 풀이를 많이 못했잖아요.
0: 예.
1: 이런 어휘들, 말들이 다 사라질 뻔했던 말들이 이제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들은 지금 몇 단어를 지금 풀이를 못했는데
0: 예.
1: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누군가는 또 이제 풀어내겠죠.
0: 예.
1: 상당히 어려워요. 이건 적벽가보다 더 어렵습니다.
0: 선생님과 함께 오늘 박춘재 명창의 이 장님 흉내를 함께 풀이를 해봤습니다. 음악을 한번더 보내드리면서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음악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남대구야. 오늘 생경이 방구에 자꾸 잡신을 낭 떠들어 단패 먹고 나 있거라. 한 입이라도 셌다 가는 장님 북망치에 횟대똥을 썰어. 옛날 삼국개장 위란 시에 조조의 군사가 오대대왕 무서운 솜씨에 화살총에 허리 꿰어 장국밥집으로 슬쩍 가서 산적으로 죽은 귀신. 요지은 구주전장 야단칠제 검종공알 집어먹고 매주집으로 가서 죽은 귀신. 삼산만납 충주루요 이수중부유백노주에 잘들 나가 백파선에 매기전배 죽은 귀신. 아이나 따풍밤에 저 산파를 못 불렀다 해선 구루 죽은 귀신.

죽은 귀신 저 양분 연분 주와 의술에 침태이나 생필처럼 꽉 붙어 딸의 미끄러 매고 죽은 귀신 낮에 암자다가 깨지를 못하여 화가 늘어 죽은 귀신 성낭에 떨어졌다 대리 제껏 부러지니 헐 수 없이 망근제이로 죽은 귀신.

과부는 죽어서 보칭구신, 처녀는 죽어서 골부구신, 종각 죽어서 박쥐구신, 장님은 죽거들랑 모두 신선구이만 되고, 어이없은 아씨들 죽은 넋을 낳은 장님의 별술구이만 되소.

당상 앞발장 지늘랑 오동나무 상상공에 풍안거치 점지오고 슬하자손 만세행이라 무쇠 목심 돌킨다라 천말예루 점시오고 매사만사가 소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렁나, 아이가 불렁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수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앞서서 1부에서 우유모치님께서 신청곡으로 방자를 호출해봅니다 하셨는데 보내주셨던 서왕모 요지연의 편지전턴 청조라는 노랫말이 나오는 대목은 이제 그 이몽룡이 춘향을 발견하고 나서 야, 저기 가서 말 좀 걸어봐 라고 시키는 그 대목이고요.

0: 하네. 이놈 팔자는 아유 칠품 팔자가 웬일이냐. 내 팔자도 불쌍하나. 춘향 신세가 가려우는 팔자가 웬일이냐. 내 팔자도 불쌍하나. 춘향 신세가 가려우네. 남군의 선제 언제 극기 못쓰러 취가 되어
1: 다 할 수
0: 월수

구관찬지에 묵룡신원 편질장이 여기 돈지어러네. 어서 어서 한양을 가서 돌연히

0: 있지.
1: 어사 또 그놈을 지내놓고 가만히 서서 들어보시니 분명 춘향 편지를 가지고 가는 모양이다. 아나예 예야 이런 터신 불러놓은지 저놈 실그시 돌아다보며 대답도 않고 서 있거늘 이 자식 오르니 부르면 쏙 오는 것이 도리 옳지.

보고 돌아주시오이. 어자도 편지 받아 띄어보니 춘향 글씨 분명구나. 편지 사연에 허였으되 펴루광음이 우금 팔찌에 척서가 단절어요. 약수 삼천리에 청조가 끊어지고 북해 말기에 홍언이 없음에 북천을 바라보니

우유모치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춘향가 중 어사방자상봉 대목이었는데요. 오정숙 명창의 소리로 들었습니다. 초반에 나온 그 방자보다는 뭔가 좀 더 훨씬 성숙한 느낌? 예, 그런 느낌이 들죠. 이어지는 곡은 5055님께서 어제 신청해 주신 곡인데 저희가 어제 미처 못 보내드려서 오늘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비나리 보내드릴 텐데요. 한승석의 소리와 꽹과리, 원일의 장구, 김웅식의 진과 꽹과리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씨의 베이스 기타 연주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 중간에 기타가 안 나오는 부분들이 꽤 길게 있어서 이 부분을 들려드리려고 저희가 선곡을 했는데 앞뒤로 조금 소리가 들어갔습니다. 5055님께서 잘 들으셨나 봐요. 왕중왕 민왕 씨 추관덕담 액프리 원프리 구슬픈 곡조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보통 이제 그 빈나리에서 반맥이 조라고 하는 이 뒷연불에 나오는 조가 참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의 어떤 그 애간장을 태운다. 참 관용적인 표현이긴 한데 그런 표현이 참 잘 느껴지는 그런 곡조가 있죠.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수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5시 29분 50초 지나고 있는데요.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박환영 명인이 장구장단을 잡았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보내드리는 전통음악에서 박환영 명인의 추임새를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원체 그 연주자의 소리를 듣는 데 훨씬 더 집중하시는 분이고, 아무리 음반이라고 하더라도 듣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추임새를 듣는 사람의 몫으로 남겨두시는 분인데, 여기서는 또 박환영 명인의 추임새까지 푸지게 들을 수

0: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서울에서 전통의 매력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축제와 색다른 공연 소식입니다.
1: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서울에서 전통의 매력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축제와 색다른 공연 소식입니다. 먼저 남산골 한옥마을에선 2016 서울무형문화축제가 9월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펼쳐집니다. 서울의 무형유산을 시민들과 함께

사람의 감각 중 가장 먼저 형성돼 가장 나중까지 살아있는 게 청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건네고 좋은 음악을

1호의 연주와 노래로 한오백년 들으면서 9월 9일 수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 9월 9일이 귀의 날이라고 합니다. 숫자 9가 우리 귀 모양과 비슷하고 발음도 9와 귀가 비슷해서 대한이비인후과 학회가 1962년부터 9월 9일을 귀의 날로 정했다고 하는데요. 딱 환절기인 이맘때가 귀 질환자들이 늘어나는 때이기 돼서 귀 건강에 대해 환기해보자는 의미도 있었다고 하네요.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먼저 형성돼 가장 나중까지 살아있는 감각이 청각이기

승장군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좋은 음악 소리와 말씀을 들려주시는 만나. 시원한 가을 바람 부는 수요일 저녁 행복 덩어리가 참 좋습니다. 네, 작은 행복도 좋지만요. 이렇게 덩어리째로 오면은 아유 참 좋지요. 승승장군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좋은 음악 소리와 말씀을 들려주시는 만나. 시원한 가을 바람 부는 수요일 저녁 좋은 소리 들으려 만나와 함께합니다. 네, 행복한 어린왕자 신청드려봐요 해주셨네요. 그래요. 이렇게 또 저희 작가님이 정말

창문 열어놓고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정말 치유가 됩니다. 2628님께서요. 귀의 날을 맞이하여 보미님 목소리 들으러 왔어요. 이날 제 법 내려온다 신청합니다. 들려주실 거죠? 해주셨는데 마침 9193님께서도 중고마켓에 물건 올렸는데 사겠다는 알림 소리 좋아요. 이날 제 법 내려온다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네, 잠시 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김인설님께서는요. 나 신청합니다. 들려주실 거죠? 해주셨는데 마침 9193님께서도 중고마켓에 물건 올렸는데 사겠다는 알림소리 좋아요. 이날 제 법 내려온다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네, 잠시 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김인설님께서는요. 저는 좋은 소리는 대금 소리 같아요. 대금 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해주셨네요. 아, 그럼요. 또 이 치유가 되는 소리 중에 하나죠.

라 꼬꼬가 맞지 않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요.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논란처럼 따져봤자 별 의미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보다도 닭이 맛있냐 달걀이 맛있냐 이게 더 중요하면서도 답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닭이 더 맛있는지 달걀이 더 맛있는지 요리 대결을 한번 펼쳐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넣고 마지막 김가루로 마무리. 아이고, 이거 정말 맛있죠. 네, 죽으로 또 이렇게 김가루 넣어서, 아유, 죽해서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레시피 조금 더 받아보고요. 저 보미자의 메뉴도 잠시 후에 공개해 볼게요. 보내주실 곳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입니다. 이번에도 신청곡 띄워드리죠. 2033님의 신청곡입니다. 김용우의 노래로 노들강변.

앞에서 태권도 퍼포먼스 공연도 있었고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 계속되는 반딧불 축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이곳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낮더위도 물러나서 완연한 가을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내일은 서울의 최저기온이 16도까지 내려가며 아침 공기가 더욱 서늘해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강릉과 대전 15도, 대구 16도가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서울 26도, 대구 25도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심심 프로젝트의 연주와 노래로 반딧불 듣고 왔습니다. 3077님께서요. 며칠 전 아이들 뒤치다꺼리 한다고 지친 아내가 혼잣말로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너무 보고 싶어, 엄마. 되뇌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조용히 울먹이더군요. 마음이 짠했답니다. 충남 부여가 친정이라 경부 경주랑

경주랑 꽤 거리가 있어서 자주 갈 수도 없었으니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었을까요? 올 추석엔 친정엄마랑 단둘이서 오붓한 시간 보내고 오도록 미리 교통정리를 할 생각이랍니다. 그래서 환하게 웃는 아내의 웃음소리 꼭 듣고 싶으네요. 그럼 저절로 제 귀도 제 마음도 행복해질 듯 합니다. 해주셨어요. 아유, 우리 3077님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네, 꼭 이렇게 교통정리 잘 하셔서요. 우리 아내분, 네, 환하게 웃으시는 그 웃음소리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 우리 3077님 너무 멋지신데요. 자, 신청곡 한 곡 듣고 올게요. 물보라님의 신청곡입니다. 퓨전 국악 화월의 연주와 노래로 풍년가.

있습니다. 4835님께서요. 봄디님 오늘 요리하느라 늦은 출석합니다. 저녁 먹으며 봄이자님 레시피 잘 들었어요. 오늘도 즐거운 만나타임 하시면서 이렇게 요리하신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해물탕인가요? 아니면 해물라면인가요? 하여튼 뭔가 얼큰해 보이는 맛있는 그런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네, 맛있게 드시고요. 승승

이곳 충령산 자락 반딧불이가 찬바람 불면 초저녁 잔디마당에 날아다닙니다. 이 환경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길 바랍니다. 나부터 덜 쓰고 덜 버리려고 노력합니다. 멋지십니다. 참고로 저는 진짜 반딧불이를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유 정말 언젠가는 아직은 꼭볼수 있겠지라는 희망은 있거든요. 어디든 이 반딧불이 있는 곳에 가면은 저는 볼수 있으니까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디든 볼수 있는 곳에 가면 볼수 있는 이 환경,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계속 물려줄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자, 1415님께서 맛있는 라디오 덕분에 맛있는 김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치 박스 윗부분이 박살난 채로 들고 와서는 기사가 미안하다고 말을 하네요. 에구, 그래도 감사하다며 받았어요. 잘했지요. 해주셨는데요. 아이고, 우리 기사님도 사연이 있으셨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음식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박스가 손상된 거를 받으시면 우리 1415님 좀 속은 상하셨을 텐데요. 그래도 이렇게 또 대처를 잘 해주셔서 제가 아이고, 대신 또 감사하네요. 그래도 그 김치는 괜찮으시죠? 네, 그래도 맛있게 드셔주시길 바랍니다. 자, 1716님께서요. 저는 오늘 수업 가면서 감자전을 7접시를 구워가서 회원들이랑 같이 금메달 자축하면서 재미나게 장구치고 북치고 아직까지도 우승의 여운이 남아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국악방송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특히 맛있는 라디오 덕분이지에 주셨어요. 아유, 이렇게 또 만나도 챙겨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맛난 감자전 드시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국악방송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특히 맛있는 라디오 덕분이지에 주셨어요. 아유, 이렇게 또 만나도 챙겨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맛난 감자전 드시면서 이 우승의 영광을 또, 네, 이 기분을, 아, 이 여운을 즐기시는 이 모습 너무나 진짜 멋지십니다. 이렇게 열심히 우리 국악을, 네, 배우시고 또 즐겨주시고 또 대회도 이렇게 나가시고 이런 모습 보여주시니까요. 진짜 이렇게 또 국악을 전공하고, 네, 연주하고 있는 저희 국악인들도 힘이 납니다. 우리 1716님, 감사드려요. 자, 음악 한곡 듣고 올게요. 이봉근의 노래로 풍요.

은세영이 세계선수권대회에 이어 세계배드민턴연맹 월드투어 중국 마스터스까지 두 대회 연속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퍼펙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지난 6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대회 여자 단식 결승에서 일본의 미야자미 도모카를 게임스코어 2대0으로 완파하며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중국 마스터스 대회 3연패를 달성했는데요. 7일 오전 밝은 모습으로 귀국한 안세영은 8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열린 대한배드민턴협회 미디어데이에 참석해 오는 19일 개막하는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질의응답

지만 우리 팀 선수반 애들도 평소 실력보다 못 보여준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어진 이 경기 때도 똑같이 벤치에서 준비하다가 들어가 숨이 차도록 뛰었지만 점수 차가 나면서 지고 말았습니다. 기회를 놓치고 경기 결과는 아쉬웠지만 마산구 체육관에서 친구들과 땀 흘린 추억은 최고였습니다. 아쉬움 달래게 지하철 환승곡 얼씨구야 들려주세요. 북면지점 친구들. 다음엔 힘내서 꼭 이기자! 해주셨어요. 아이고, 고생 많으셨네요.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패배했지만 이것도 다 또 훈련이 되고 이것도 또 다 공부가 되는 거죠. 네. 다음번에는 꼭 이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람바람님께서요. 오늘은 2부 시간에 맞춰 퇴근했네요. 퇴근길 운전 빌런들이 많은 괴로움을 주었지만 만나러 서러움 달래며 무사 귀환하였습니다. 아이고, 안전히 도착하셔서 다행입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승승장군님께서 안수영 선수 너무 멋져요. 계속 흥하시길. 오늘도 좋은 음악 잘 들었습니다. 2부 첫 곡 눈물꽃이다도 멋지네요. 오늘도 좋은 곡 알아가요. 신청곡도 잘 들었고요. 보미님 내일 멋진 공연하셔요. 보진 못하지만 응원할게요. 해주셨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도 계십니다. 범 장기지떡 떡 선물 세트는 오늘의 셰프로 선정되신 닭가슴살 야채구입 레시피 보내주셨어요. 9653님 그리고 6642님께 드리는데요. 이 떡 선물 같은 경우는 기계 문제와 주문량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지영이가 보인 서구화의 욕망은 그의 전통음악을 향한 강한 애정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예술을 그저 정신적인 가치이거나 물신화된 대상이 아니라 오늘의 적용에 창조해내어야 가치가 있음을 자각했다. 그가 평생에 걸쳐 반복했던 전통음악의 체보화, 악보화, 그리고 국악관현악단의 창설과 같은 음악적 실천 작업들을 통해 전통을 대하는 그의 일관된 생각을 볼 수 있다. 또한 그의 곁에서 민속악을 대하는 관점과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9월의 국악인 지영이 명연을 가장 오래 지켜본 제자이자 자녀인 전북 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보유자 지성자 명인의 기록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오평선이 쓴 시에 김성경이 곡을 붙인 그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소프라노 김순영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테너 박세원이 부른 언제나 만날이 그리운 어머니를, 소프라노 송광선이 부른 그리워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구모균의 시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뽑았습니다. 더 많이 사랑해 줄 걸, 맛있는 걸 더 해줄 걸, 아름다운 눈동자,

0: 한꺼번에 흐르는 셈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그 가운데 거문고는 전통적인 식임새를 바탕으로 움직이고 피아노는 하나의 타악기처럼 리듬을 만들어갑니다. 타악기 역시 반주에 머무르지 않고 거문고, 피아노와 거의 동등하게 음악을 이끌어갑니다. 강태훈에게 이 작품이 남긴 것은 리듬이었다고 합니다. 두 장단의 주기를 따로 계산해 머리로 이해한 뒤 몸에 새겨야 했고요. 기존 운지법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부분에서는 손가락을 쓰는 방법 그 자체를 새로 찾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단 하나를 따라가기보다는 서로 다른 리듬이 부딪히는 순간 그리고 그 사이에서 거문고가 어떻게 중심을 잡는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연주 전마다 강태훈이 마치 자신의 음악 사용 설명서처럼 이 곡을 연습하고 또 만들어가면서 깨달은 점들을 짧은 코멘트들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FM국악당에서도 그러한 멘트들을 듣고 연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날 공연의 첫 번째 무대에 오른 최지훈이 작곡한 경계의 혼재, 강태훈의 거문고를 비롯하여 피아노 최지훈, 타악 황정현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거문고 연주자 강태훈입니다. 오늘 이 무대는 공연에 임하는 마음이라기보다 제가 연습하는 연습실에 여러분들을 초대한 것에 가깝습니다. 보통 공연이라고 하면 완성된 결과물들을 무대에 올리는데 오늘은 그 이전에 연주자의 시간부터 차근차근 배치하여 공연하고자 합니다. 그럼 연습 시작 전에 조율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검은고에는 총 6개의 현이 있습니다. 좋은 연주의 필수는 정확한 조율입니다. 저는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조율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영광입니다. 저는 조율을 할 때 악기와 함께 연주하는 저까지 같이 조율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손, 손가락, 귀, 호흡, 그리고 다리까지 천천히

정상에 오른 검은고를 위한 에티드, 강태훈의 공연 실황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곡은 이중현이 작곡한 조선경대입니다. 리듬보다는 음과 음 사이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 좋을 듯한 음악인데요. 조선경대, 검은고를 위한 에티드, 강태훈의 공연 실황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곡은 이중현이 작곡한 조선경대입니다. 리듬보다는 음과 음 사이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 좋을 듯한 음악인데요. 조선경대, 여기서 경대라 하면은 거울을 올려놓는 화장대를 뜻합니다. 이 작품에서 거울은 현재의 연주자와 과거의 소리,

곡을 시작할 때 검은 고는 왜 구판에서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시작했는데요. 저 검은 고인데 무당처럼 폴짝폴짝 구판에서 뛰어보고 싶어요 라고 해서 시작된 곡입니다. 검은 고의 투박함과 무거움을 경쾌부터 거침까지 그리고 아주 가볍고 산뜻한 음색을 구현하려고 여러 시도를 했던 곡입니다. 작곡가님이 에뛰드라는 주제에 맞춰서 편곡을 해주신 부분인데 그게 오늘 아침까지 안 돼서 한번 거기를 해보고 연습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냥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갈까요?
1: 1, 2, 1, 2, 3, 4.

0: 거문고어 하면 흔히 떠올리는 무게감 있고 깊숙한 소리뿐만 아니라 상당히 빠르고 날렵하게 움직이는 모습까지 이 곡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고은이 작곡한 거문, 강태훈의 거문고, 이석원의 피아노, 황정현의 타악연주가 함께한 이날 네 번째 곡이었습니다. FM과학당 오늘은 지난 8월 16일 석유 스퀘어 공연장에 오른 거문고를 위한 에티드, 강태훈의 공연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마지막 곡입니다. 이기숙이 작곡한 퍼페추얼 모션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계속되는 움직임 정도로 옮길 수 있겠습니다. 진주 삼천포노각 12차의 가락을 소재로 한 작품인데요. 덧배기, 벚꽃오름, 길구낙과 반길구낙, 영산다드레기, 등마짓꽃, 개인놀이, 설장구 등의 가락들로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특히 이 곡에서는 거문고가 더 이상 현만 뜯고 치는 악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거문고의 현침과 모서리까지 두드리며 타악과 즉각적으로 주고받고 빠른 포지션 이동을 끊임없이 반복하곤 합니다. 작품집에서 강태훈은 이 곡의 속주, 음정, 박자, 집중력, 체력 등을 모두 최고 난도로 표시했습니다. 그만큼 연주자의 몸을 가장 극단으로 몰고 가는 작품인 셈인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연주하느냐만은 아니라 빠른 움직임 속에서도 손에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순간적으로 힘을 빼고 타악기의 장단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그 사이에 또 다른 리듬을 얹어야 하는 음악적 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보고자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 작품이 강태훈에게 남긴 것은 바로 거문고 특유의 역동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기숙의 작품 퍼페추얼 모션 들으시면서 강태훈이 익히고 연마한 역동성에 대한 그 개념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강태훈의 거문고, 황정현과 서우석의 타악기 연주로 듣겠습니다.
1: 오늘의 마지막 연습입니다. 말 그대로 계속 움직이는 곡이고요. 진주 삼천포 농악을 모티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진이 만들어졌다가 풀렸다, 계속 다른 진의 모양들을 상상하면서 마지막 연습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날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한 이규숙이 작곡한 퍼페추얼 모션. 우리말로 한다면은 계속되는 움직임 정도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강태훈의 거문고, 황정현과 서우석의 타악기 연주로 만나봤습니다. 오늘 FM과학당에서는 강태훈의 거문고를 위한 에티드 공연 실황과 황정현과 서우석의 타악기 연주로 만나봤습니다. 오늘 FM과학당에서는 강태훈의 거문고를 위한 에티드 공연 실황과 함께 했습니다. 첫 곡 경계의 혼재에서는 리듬을, 두 번째 곡 조선 경대에서는 음정을, 그리고 오늘은 들어보지 못했지만은 실제 무대에서는 세 번째 무대를 장식한 정일연 작곡의 7에서는 집중력을, 거문에서는 멜로디와 민첩성을, 그리고 마지막 곡 이기숙이 작곡한 퍼페추얼 모션에서는 역동성을 배웠다고 강태훈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의 다섯 작품은 강태훈이 잘 연주할 수 있어서 선택한 곡이라기보다는 이 작품들을 연습하는 과정이 지금의 강태훈을 만들었기 때문에 선택된 곡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공연장에서 언제나 완성된 몇십 분의 연주로 만나지만 사실 그 뒤에

사람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 자체를 가리키는 말처럼 들려왔습니다. 오늘 FM과학당이 준비한 지난 8월 16일 석유 스퀘어 검은고로 위한 에티드 공연 실황은 여기까지고요. 남은 시간 동안에는 강태훈이 속해 있는 공산명월의 음악 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수상한 술락곡질입니다. 이 음악 들으면서 마칠 거라서 저도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FM과학당 진행의 송현민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FM과학당 진행의 송현민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는 거대한 손가락이 너, 너, 너, 너, 너 별자리처럼 연결하면서 곧 만나게 될 거야. 손미 시인의 시 별자리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당신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어지며 하나의 별자리가 된다고 말하는 시였는데요.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는 이 밤, 어떤 별자리가 만들어질까요? 우리 마음을 나누는 시간, 9월 9일 수요일, 황인찬의 글과 음악이

또한 우리가 서로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깊게 나눌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아름다운 무늬를, 아름다운 마음의 별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으니까요.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3033님, 또 오늘 첫 번째 사연 보내주셨네요. 인찬영님, 내일 10일이네요. 내일 월급날입니다. 이렇게 전해주셨어요. 어머, 그래요? 월급날?

뭐 잘못한 거 없으면 뭐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정말. 근데 아무튼 시간에 지금 밤이 좀 춥죠. 저도 오늘 오는데 저녁이 아니고 낮인데도 바람이 뭔가 차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점점 기온이 변하는 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3677님 시인님 밖에 바람이 차가워서 창문 닫고 방송 듣습니다. 남은 시간 그론도와 함께 할게요. 그리고 별들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별을 보는 자신이 많이 이 외롭다고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 다들 밤바람이 춥다는 말씀들 많이 보내주고 계시죠. 아 근데 이렇게 추운 밤이면 별들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층 더 외로워 보일 수도 있겠네요. 별들이 진짜 우리가 보기에는 별자리를 이을 정도로 가까운 것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별들과 별들 사이는 정말 아득하게 먼 거리가 아득하게 먼 시간이 놓여져 있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별들은 어떤 의미에서 모두가 다 외롭게 하늘 위에서 반짝인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 별들을 보고 이렇게 우리가 별자리 이어주고 그 별들의 반짝임을 마주하는 일들이 그 별들의 외로움을 외롭지 않게 만들어주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요.

0: 항상 한세 번쯤 찍으면 어딘가로 없어지는지. 그쵸, 이거 보람 있는 일 맞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그 커피 쿠폰 거기에 몇백 원 보태서 샷 추가한 거 먹을 거라고 이렇게 내일의 계획 보내주셨어요. 아유, 완전 보람 있는데요, 이거 진짜. 네, 그리고 함완님, 저 오늘 SNS에서 봤는데요. 뭘 해도 밖에서 해야 될 날씨예요. 정말 모두들 밖으로 나가요, 산책 나가요라고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진짜 산책 필수인 그런 날씨죠. 진짜 뭘 하든지 간에 화를 내도 짜증을 내도 기분이 안 좋아도 밖에 나가서 이 좋은 날씨 아래서 하면 좀더 괜찮아질 것 같죠. 밖에 나가면 또 어떨까 싶습니다. 배부른 소크라테스님도 황시인님 껌딱지 출근했습니다. 시원한 바람 너무 기분 좋아요. 밤하늘의 색깔도 참 멋지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제 껌딱지 배부른 소크라테스님 환영합니다. 아, 근데 진짜 선선한 게 너무너무 좋아요. 딱 요런 날씨가 가벼운 겉옷 한장딱 하나 걸쳐가지고 이밤 산책하면 딱 좋은 날씨인데, 그막 친구랑 같이 걸어가면서 막 괜히 밤에 걸어 다니면서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눈에 들어오는 거 보고 한마디씩 던지고 그렇게 밤 산책하기 정말 딱 좋은 날씨입니다. 네, 저희 그런도 들으시면서 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 슬슬 보면서 걸으시는 것도 또 어떨까 싶기도 해요. 네, 그러면 음악 한 곡도 듣고 돌아오도록 하죠. 김민기의 봉우리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사람들은 손을 들어 가리키지. 높고 뾰족한 봉우리만을 골라서 들어 가리키지. 높고 뾰족한 봉우리만을 골라서 내가 전에 올라가 보았던 작은 봉우리 얘기해 줄까? 봉우리.

뭉치거나 손을 흔들어댈 필요는 없어. 난 바람에 나부끼는 자네 옷자락을 이 아래에서도 똑똑히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또 그렇다고 괜히 허전해하면서 주저앉아 땀이나 닦고 그러지는 마. 땀이야 지나가는 바람이 식혀주겠지 뭐. 혹시라도 어쩌다가 아픔 같은 것이 점여올 때는 그럴 땐 바다를 생각해.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유닛이란 말이죠. 그룹 멤버 가운데 몇 명이나 다른 그룹 멤버들이 함께 모여 만든 또 다른 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유닛은 창작 국악 단체에도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국악단체 정각회의 유닛으로 악단 광칠이 활동을 시작했어요. 광복 70주년이었던 해라서 광칠이란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요. 전문 공연장이 아닌 라이브 클럽에서 콘서트를 열기도 했고 지금은 전 세계 무대를 통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단 광칠이 무려 6년 만에 정규 3집 음반 착신 발매를 예고하고 한 곡을 먼저 선공개했습니다. 이미 라이브 무대를 통해 만날 수 있었던 착신 음악들은 일상의 균열 사이로 깃드는 위로면서 동시대적 언어로 재해석된 굿 음악입니다. 그리고 음반에선 현실에 지친 한 사람이 삶의 이유를 묻기 위해 신이 산다는 곳 백로주로 떠나는 여정을 서사형으로 담았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곡 오늘은 악단광칠의 타를 들었습니다. 이 타, 타는 신은 길 끝에 있다라는 믿음을 품고 떠나는 여정의 시작점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체 서사로 이어지는 정규 앨범 착신은 11월에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음반 제목인 착신이 이 신자에다가 도착하다 혹은 착용하다 등등등을 말하는 착자를 쓰고 있거든요. 아, 그렇다면 아마 어떤 뭔가 굉장한 신적인 무엇인가를 만나는 그런 음악의 여정이 아닌가 이렇게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럼 또 이어서 이번에는요 서도밴드의 음악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도밴드의 비상 만나보시죠.

카디의 별밤지기 함께 듣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아유, 저희가 오늘 악단광칠의 신곡 소개해드렸어요. 이번에 발매될 앨범의 선공개곡이었고요. 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프닝에 전해드렸던 시 손미 시인의 시 별자리였죠. 아유, 제가 참 너무너무 좋아하는 진짜 너무 좋은 시를 쓰는 그런 시인이에요. 한번 이 손미 시인의 별자리 찾아봐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또한 이렇게 이어지기도 하네요. 카디의 별밤지기 초록초록님 신청해 주셨죠. 지금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카디의 별밤지기 듣고 왔습니다. 초록초록님의 신청곡이었어요. 3911님, 하프타임을 도는가 했더니 금방 벌써 방송이 끝나갈 시간이네요. 한 시간이 좀... 네, 카디의 별밤지기 듣고 왔습니다. 초록초록님의 신청곡이었어요. 3911님, 하프타임을 도는가 했더니 금방 벌써 방송이 끝나갈 시간이네요. 한 시간이 좀 너무 짧아요 라고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근데 진짜 한 시간 너무 빨리 가버리죠, 정말. 근데 진짜 그래서 아니 벌써 방송 마칠 시간이라고 라고 생각하게 돼도 정말 정말 저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내일 또 찾아와 주실 수 있는 거라고 또한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아쉬우시다면 또 이어지는 저희 이음밤도 많이 들어주시면 또한 좋겠습니다. 아, 어우, 그래요. 또 7426님, 아우, 또 오늘도 음악극 또 듣고 또 이게 궁금하다고 보내주셨네요. 추석날 보람찬 시간 보내면 좋겠네요 라고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창바라기님, 예, 스르륵 잠들 뻔하다가요 양치하고 나니 깼어요. 덕분에 이른밤에 놀러왔지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전에 그 학창시절에 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너무 졸릴 때 어떡하느냐, 어떻게 해야 잠이 깨느냐 그런 걸로 막 친구들끼리 얘기 많이 나눴었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커피, 자판기 커피 한 잔만 마셔도 잠이 안 와서 다 해결이 됐었는데 깨어있는 동안 공부를 안 해서 문제지. 어떤 애들은 양치를 많이 하곤 했어요. 그러면 진짜 정신이 번쩍 든다고 실제로 효과가 있죠. 자, 이음밤으로 예, 이끌어준 양치 고맙고요. 오늘도 2시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영웅 씨의 노래 듣습니다. 오래된 노래.

소설 과정을 지켜본 스태프분들께서 어마어마했다고 막 예, 저까지 기대하게 하는 그런 얘기들을 전해주셨습니다. 환영 인사, 또 질문 보내주세요. 또 웰컴 삼행시 받아야 되는데 유미 이행시 작년에 출연하셨을 때 했으니까 오늘은 삼행시로 해볼게요. 뭘로 할까? 아, 유미호로 할까? 아, 진짜로? 아, 유미호, 아, 본명이 오유미시여가지고 오유미로 할까 했는데 본인께서 유미호가 더 좋다고 예, 반응하셨어요. 그래요. 유미호. 사연을 아신 분들은 아시겠고 어떤 이유인지는 나중에 직접 유미 씨께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은 그럼 유미호로 할게요. 유미호 삼행시. 웰컴 삼행시입니다. 보내실 곳샵 0302, 우물정 0302, 해시태그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덩덕쿵 앱으로 보내시면 무료예요. 자, 2부의 K클래식 한장 통해서 오늘의 추천 국악 같이 감상하실 거고,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와 유튜브 국악 FM으로 어서 들어오세요. 강렬한 그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조용필님의 노래, 바람의 노래 들려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 안내해드리고, 유미 씨 바로 만날게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안내해드리고 유미 씨 바로 만날게요.

0: 그냥 뭐든 다 잘 불러내고 싶습니다.
1: 당당하고 멋진 대답입니다. 우문현답입니다. 그래요. 근데 그 유미 씨는 사실 물론 많은 가수들이 이제 장르를 바꿔서 도전하는 게 뭐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닙니다만 네. 유미 씨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래 하나하나 가사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 사이에 그 숨마저 굉장히 네. 의미가 담겨 있는 네, 네. 듯한 그런 초집중 모드의 네. 발라드 가수인데 네. 와 미스트롯에 그 도전을 한다라는 게 보통 결심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주 큰 계기가 있었어야 될 것도 같고.
0: 네, 그

0: 무대에서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요 유미 카페 가자 기성아. 무대에서 시상수가 하고 있는데 맞아. 야 우리 저기 가야 돼.
1: 나는 그때 1등 뭐 상금이 1,000만 원이라는데 어차피 저는 만약에 받으면 기성이한테 다 주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받거나 말거나 나군 상관없어. 유미가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데 아 근데 그때 축하드려요.
0: 감사합니다. 예.
1: 근데 진짜 좋아요. 아 이게 얘기가 갑자기 네. 막 의식의 흐름대로 되는데 이때 진짜 궁금한 것부터 여쭐게요. 네. 진짜로 줘요 1,000만 원을?
0: 진짜 줬어요.
1: 우와 대박.
0: 근데 저도 그 언니야
1: 좀더 열심히 할 걸.
0: 그렇죠. 진짜 주더라고요.
1: 진짜 줄 몰랐네.
0: 저도 다 언니한테 드릴 마음으로 예. 준비한 거였는데
1: 그 누구랑 같이 하셨었죠 그때?
0: 그 최성국 오빠 와이프 네. 하고 예, 같이 예. 했는데 너무 진짜 너무 놀랬죠. 근데

0: 이걸 어떻게 아셨을까?
1: 모르겠어요. 그냥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0: 그냥?
1: 네.
0: 예. 그러다가 이 노래를 딱 선택하게 된 이유는?
1: 별일을 워낙 많이 좋아했었고 그 트롯은 그냥 한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잘 풀어내고 싶었어요. 어떻게 예, 유미의 예. 트롯을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까 생각하다가 이걸 트롯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뭐 우리 국악과 또 트롯의 어떤 창법들
0: 예.
1: 그리고 제가 해왔던 것들을 잘 믹스
0: 예, 해서 예.
1: 매치해서
0: 어떻게 보면 이제 발라더에서 트로트 예. 가수로 이제 전환되는 과정이잖아요.
1: 네네.
0: 굉장히 적절한 네. 선택이었던 것 같고 그 트로트는 이제 한

0: 아니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경연 출신의 모 가수가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좀 힘든데 모 가수가 그분이 이제 경연에서 되게 좋은 성적을 얻어서 되게 팬분들도 많아지고 좋아졌는데 본인의 히트곡이 좀 아직 없는 거예요, 잘. 팬분들은 좋아하시지만
1: 그쵸,
0: 대중적으로
1: 그쵸.
0: 그게 또 쉬운 일이
1: 네,
0: 아니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면서 주변에서 선배 가수 뭐 작곡하는 분들이 너 너만의 히트곡을 가져야 돼 하면서 곡을 그렇게 자기 거를 들려주는데 자기가 듣기엔 하나도 히트된 것 같지 않은 곡들만 준대. 아니 누구는 안 갖고 싶냐고 히트곡을 그러면서 곡을 주는데 다 그냥 그런 거 주면서 히트.
1: 요즘 히트곡에 너무

아야 노래 너무 좋다. 사랑은 언제나 다시 피어나. 자, 유민 씨의 신곡이었습니다. 제가 노래를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0: 이분이에요. 아우, 맞아요. 사이다. 핵사이다 같았어요. MJ님, 유미님 목소리 귀해요. 독보적인 목소리. 동행님은 피어난 명품 보컬. 이 밤도 피어나네요.
1: 와우.
0: 아, 안젤레나 졸리님, 어찌 벽을 보고 부른단가요?
1: 아, 벽 봤어요?
0: 저 약간 그 저쪽 저 벽을 향해서 노래를 하시던데 약간 벽 뚫릴 뻔해서
1: 몰랐음. 아, 그래?
0: 유민님 목소리에 벽 뚫고 나가는 줄 알았어요. 옆방에서 들렸을 것 같아요. 옆 스튜디오에 방송국 그, 이 뭐야 이게 방음제를 다 뚫고 옆방에서 좀 조용해 달라고. 아, 그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열창을 하니까 어딜 가나 누구나 열창을 기대할 테니까 좀 힘들지 않아요? 나도 좀 살살하고 싶은데.
1: 아니, 근데
0: 어,
1: 괜찮아요.
0: 괜찮아요?
1: 네. 근데 저는 아직 그 연애도 많이 못했고,
0: 아이고 저런.
1: 예, 네, 결혼을 못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서적인 그런 결핍이 1도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너무 집중 관리를 해주시고, 어떠한 이런 불편한 것들이 노래를 한번 하고 나면 이렇게 해소가 되는 게, 그러고 나면 불편한 것들이 또 없어지니까 뭔가

0: 열립니다. 대회는 판소리와 고법, 종목별로 각각 학생부와 신인부, 일반부, 그리고 명창부와 명고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명창부 대상에는 대통령 상이, 명고부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참가 접수는 10월 8일 오후 5시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누리집을 참고하시거나 전화 061-782-686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편제 소리를 완성했다 평가되는 근대 최고의 명창 송만갑, 그의 예술혼을 이을 이 시대 소리꾼과 고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영원할 그 내 안에 그대가 네.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없은 지 꽤 됐죠?
1: 예.
0: 이게 웃으면서 할 얘기인지 모르겠네. 아니 어떻게 해. 지금 뭐야 나는 그게 참 아쉽네. 그쵸? 많은 걸 누리면서 살지만 그래도 한 사람에게 사랑받는 여자로서의 삶도 중요한데 소식이
1: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궁금한

0: 유미가 부르는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저가 되게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선배님 많이 기대가 되죠. 그 히트곡들을 그 나이 때 다시 계속해서 불러주신다면 어떤 기분일까? 나에게 어떤 감정으로 올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어떤 유미로 부르고 있을까? 뭐 그런 기대가.
1: 그래요. 60, 70대가 되어서 부르는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는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원래 처음에 유미가 불렀던 내가 좋아하게 된그 유미가 불렀던 그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나이를 먹으니 먹는 나이에 어울리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도 괜찮아요?
0: 그냥 그대로이고 싶어요. 진짜 마음은.
1: 나도.
0: 예.
1: 저도 그래요.
0: 노래는 그대로인데 모습만, 얼굴만 70.
1: 그 사람은 나이가 먹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은 늙는데 그래도 노래는 늙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0: 노래는 그대로인데 나의 주름과 눈이 그 세월의 그 유미 그 목마르다를 노래하는 그런 기분? 그런
1: 네.
0: 감성? 감정?
1: 근데 뭐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노래가 바뀌고 창법이 바뀌고 이러는 게 이상한 건 아니죠. 그걸 또 나쁘다고 얘기할 수도 절대 없는 건데 어떻게 선택의 문제, 노력의 문제인데
0: 저는 계속 갖고 가고
1: 아,
0: 싶어요.
1: 저도 지금
0: 똑같이.
1: 응원합니다. 네. 70대가 되면 그렇게 염색을 할 필요도 없을 거 아니에요.
0: 그쵸?
1: 저절로 하얘서.
0: 와우.
1: 그거 땡큐인데? 머리가 우리가 백발이 되어도 예. 그 시절 유미가 불러주는 노래를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여기서 웰컴 삼행시 이제 가야 돼. 예. 저세 명씩 총두 조로 예선을 치러서 만들어 놨어요. 1조에 세 분, 1조에 세 분, 2조에 세 분인데 우리가 소개해 드리고 각 조에 한 분씩 뽑아 주셔야 돼요. 선물 드려야 드릴 수 있도록 1조부터 갑니다. 먼저 4598님 새싹 사연입니다. 제가 운을 띄워드릴게요. 유
0: 유난히 마음을 사로잡는 목소리,
1: 미
0: 미소 따뜻한 매력에 빠지고
1: 호
0: 호기심 가득 설레게 만드는 사람, 유미오. 와.
1: 진짜 너무 좋다. 예, 애정이 가득 묻어있는 자 0420님 역시 새싹 사연입니다. 유
0: 유미 노래 너무 잘하고
1: 미
0: 미모도 완벽한데
1: 호
0: 호감도까지 높으면 반칙 아닙니까?
1: 그러게요. 오반칙 퇴장이네요, 거의. 농구로 따지면.
0: 감사합니다.
1: 반칙왕 유미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화곡동 톡갱이님이십니다. 유.
0: 유럽,
1: 미.
0: 미국,
1: 호.
0: 호주 월드투어 다닐 그날까지 응원합니다.
1: 우와. 화곡동 톡갱이님이십니다. 유.
0: 유럽,
1: 미.
0: 미국,
1: 호.
0: 호주 월드투어 다닐 그날까지 응원합니다.
1: 우와, 이건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
0: 예.
1: 저 하나만 약속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0: 와우.
1: 일이 생기면 나 코러스로 데리고 다니면 안 돼요? 코러스하고 어쿠스틱 기타 이런
0: 제가
1: 거.
0: 모시고 가야죠,
1: 아,
0: 그러면.
1: 진짜 너무, 그럼 진짜 좋겠다.
0: 와우.
1: 자, 한분 뽑아주세요.
0: 아, 화곡동 토깽이님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1: 유럽, 미국, 호주 예술이다, 진짜. 예. 자, 화곡동 토깽이님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샵 03.

0: 아싸 글로 예 글로 아주 그냥 화이팅을 애써 표현해 주셨고요. 김포사리님, 유미님 너무 좋아요. 2361님, 유미님은 노래하실 때 제일 행복해 보이세요. 진정한 소리꾼. 그러니까 노래할 때 행복하세요?
1: 노래할 때요? 예. 행복하죠. 뭐 그, 행복하니까 안 지치고 계속 한 것 같아요.
0: 그래요. 아까 그 복잡한 마음들 이런저런 시름들 노래하면서 다 쏟아낸다라는 거에 야 이거 제일 행복해 보이세요. 진정한 소리꾼. 그러니까 노래할 때 행복하세요?
1: 노래할 때요? 예. 행복하죠. 뭐 그, 행복하니까 안 지치고 계속 한 것 같아요.
0: 그래요. 아까 그 복잡한 마음들 이런저런 시름들 노래하면서 다 쏟아낸다라는 거에 야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보통 자기가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걸 어떻게 풀지 고민하잖아요. 근데 평소에 받은 그

0: 동안 저를 데리고 다니 저와 함께 하면서
1: 네.
0: 인사를 받은 적이 손에 꼽히는데 요즘은 많이 알아봐 주시고 유미 아버님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고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니까 예 네, 많이 좋아합니다.
1: 아, 예. 아버님도 셀럽이 되셨구나.
0: 아니 뭐 그거 말고 제가 셀럽이 돼서 좋아하시고

0: 이제 합쳐가지고 와우. 예 이미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계절에 더 나아져 있을 유미를 확신하면서 오늘 함께한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조심히 가시고
1: 사랑해요.
0: 아버님 운전 조심하세요. 예.

사람 사이의 일은 정말 마음처럼 되질 않아서 실망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서 자꾸만 벽을 높이고 거리를 두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끼기도 해요.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 만든 곡, 조선 블루스의 사람가 들어볼까요?

노래도 연주도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을 잘 표현하는 것 같죠. 천리 걸음 따라가도 만리 걸음 멀어진다. 사람 사람 사람이라 사람 사람 속에 무너진다. 사람이라서 사람 때문에 무너진다고 했지만 그게 끝은 아니겠죠. 어쩔 수 없이 또 사람 사람이라 사람 안에서 위로받고 뭐 그런 거 반복하면서 다들 살아가는 게 아닐까 싶네요. 진짜님께서 음색이 좋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조선블루스의 사람과 오늘의 K클래식 한 장이었습니다. 디자 스미스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순두부찌개 끓이다 왔어요. 예, 처음인데 성공했습니다 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순두부찌개, 예, 보통 주부님들은 많이 하시는 음식인데 피자 스미스님은 처음 하신 것 같아요. 여자분 맞겠죠? 늘 채팅창에서 만나는 분, 영국에서 사시는 분이신데 성별을 확인을 그동안 짐작만 했지 확인을 안 했는데 순두부찌개를 처음 끓이셨다 해서 제가 약간 의아해서 그래요. 일단 저보다 순두부찌개 한 번 더 많이 끓여보신 분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꽃별 외에 여러분의 연주로 듣습니다. 도라지. 순두부찌개를 처음 끓이셨다 해서 제가 약간 의아해서 그래요. 일단 저보다 순두부찌개 한 번 더 많이 끓여보신 분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꽃별 외에 여러분의 연주로 듣습니다. 도라지.

신청곡 하나 살짝 남기고 가요. 이세준의 너라는 가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 기운이 감도는 요즘 귀뚜라미 소리도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가을이 오는 소리보다 쭌디 목소리가 더 반갑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예. 저 왜 이 스튜디오 안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아, 이게 카메라 돌아가는 소리예요? 어머, 이게 평소에도 매일 들리는 소리인데 여러분들한테까지는 전달이 안 되겠죠? 조금 들려요. 마이크를 이렇게 가까이 한번 대드리고 싶네.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평소에는 그냥 백색 소음처럼 들리다가 지금 사연 듣고 나니까 귀뚜라미 소리처럼 들려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이게 잘못하면 방송 사고 처리가 될 수 있어서 2초만 조용히 해볼게요. 들리실까? 아까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귀뚜라미라고 제가 지금 사연 듣고 나니까 귀뚜라미 소리처럼 들려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이게 잘못하면 방송 사고 처리가 될 수 있어서 2초만 조용히 해볼게요. 들리실까? 아까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귀뚜라미라고 생각하죠. 뭐 어디 하나 들어와서 카메라인 척하고 귀뚤귀뚤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들리신다고 예, 어떤 분들은 안 들리.

오늘은 좀 하늘이 흐립니다만 요즘 하늘이 눈이 부시도록 푸르른 그런 가을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맘때면 꼭 생각나는 시가 있습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미당 서정주 시인의 푸르른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가수 송창식도 이 시로 멋진 하늘빛 파란 날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하고 노래했는데요. 이렇게 푸른 하늘에는 시인의 마음만이 아니라 시심이 메마른 우리 보통 사람의 마음도 활짝 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 속 표현대로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기 참 좋은 그런 나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마음들이 저렇게 푸른 하늘을 만들었나 싶기도 합니다. 우리 노래 중에도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는 깊은 그리움을 노래한 곡들이 참 많은데요. 창밖에 비가 내리는 깊은 밤을 배경으로 하는 그리움의 노래 이번에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설 시조 창외 삼경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준하의 노래입니다.

깊은 밤 창밖에 가는 비가 내릴 즈음에 소식이 끊어진 그리운님을 깊이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노래한 사설 시조였죠. 창외 삼경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사 보유자 이준하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파란

적인 생각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또 6944님께서 시심을 일으키는 가을 아침 산책지기님을 주제로 적어보았어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늘 행복한 하루를 기원해 주시는 6944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여밀락 준비했습니다. 오늘 들으실 여밀락은 줄풍류 편성으로 해서 연주하는 일종의 짧은 여밀락에 해당되는데요. 전체 7장으로 이루어진 여밀락 전곡을 들으려면 1시간 20여 분 정도 되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곡을 9분 좀 넘는 짧은 시간 동안 여밀락 전곡의 멋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든 곡입니다. 여밀락 7장 중에서 특징적인 부분을 발췌해서 연주하는데요. 초장은 세 번째 장단까지 연주했고요. 2장은 11번

마시기 좋은 날, 커피 마시기 좋은 그런 날이 아닌가 합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노래는 가을날에 그리운 일을 생각하는 노래입니다. 하얀 백꽃잎이 마치 비처럼 흩날리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에 임과 이별을 했는데

이화우 훗날일제 울며 이별한님 추풍 낙엽에 저도 나를 생각는가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도다. 1573년에 태어나서 1610년까지 38년이라는 짧은 삶을 살았던 조선시대 여성 시인 이향금 매창겹에 저도 나를 생각는가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도다. 1573년에 태어나서 1610년까지 38년이라는 짧은 삶을 살았던 조선시대 여성 시인 이향금 매창 혹은 계랑이라고도 불리는 여성 시인이 지은 시조시를 노래했습니다. 하얀 백꽃잎이 비처럼 흩날리는 봄에 임과 이별을 했는데 가을바람에 낙엽이 지는 계절이 왔음에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아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담은 노래죠. 이 검은고 선율도 또 하나의 노래가 되네요. 여창가곡 계면조 이수대엽 이화우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영기의 노래였고요. 이재화의 검은고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봄봄님께서 수요일에 국악산책길도 함께

낙양춘 들으셨는데요.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낙양춘은 원래 송나라 때 유행하던 사라는 시 형식을 노랫말로 부르던 곡이었는데요. 조선 후기 무렵부터 기악곡화되면서 기악곡으로 전해지게 됐죠. 그런데 1960년대에 이해구 박사에 의해서 노랫말이 복원이 됐고요. 오늘은 기악곡으로 들으셨습니다만 요즘에는 성악 부분이 있는 낙양춘도 자주 연주되고 있습니다.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제31회 강은일 해군 독주회 강은일 산조 프로젝트 나는 김영재 올시다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입니다. 앞으로 펼쳐지게 될 하나의 공연을 골라서 여러분께 소개하고 거기에서 연주될 공연 내용을 미리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조시다라는 이름으로 그의 음악을 조명하게 되는 또 하나의 주인공 김영재, 이렇게 두 분입니다. 해금 연주자 강은일은 이 무대에서 연주자 겸 작곡가 김영재를 주목하고 그의 음악을 무대에 올리게 됩니다. 나는 김영재 올시다라는 제목은 강은일이 김영재의 해금 산조 그리고 그가 만든 창작 음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해서 무대에 올리게 되는지 그 과정까지도 함축하고 있는 제목이 아닌가 하는데요. 강은일은 그간 40여 년 동안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하고 여러 다양한 음악세계로 확장시켜 나가면서 폭넓은 음악세계를 확보하고 펼쳐왔습니다. 최근에는 산조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시 뿌리를 돌아보는 그런 과정, 그런 노정에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연주자는 전통

묻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영재 선생님의 음악을 통해 전통을 지킨다는 것이 옛것을 반복하는 일이 아니라 그 정신을 깊이 이해하고 오늘의 나를 통해 다시 살아있게 하는 일임을 배웁니다. 저는 앞으로도 선배 예인들이 남겨주신 뿌리를 더욱 깊이 품으면서 해금이 아직 내지 못한 소리와 아직 만나지 못한 음악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강은일은 명인들이 산조를 찾아 걸어온 그 시간을 주목했는데요. 그 시간은 결국 자신의 음악을 묻는 시간이었다 하는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강은일 해금 연주자의 이번 산조 프로젝트 무대에 오르게 될 음악이 기대되는데요. 오늘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에서 2026년 9월 20일 일요일 오후 5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릴 무대 제31회 강은일 해금 독주회 강은일 산조 프로젝트 나는 김영재 울시다 라는 공연 소개해 오늘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에서 2026년 9월 20일 일요일 오후 5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릴 무대 제31회 강은일 해금 독주회 강은일 산조 프로젝트 나는 김영재 울시다 라는 공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해금 연주자 강은일이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인 1997년에 연주했던 김영재류 해금산조 듣겠습니다. 강은일의 해금 박환영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연주에는 기타리스트 김기중이 함께하고요. 굿풍류 신화위에는 김영재, 강은일의 해금, 김영길의 아쟁, 류경화의 철연금, 김기중의 기타 연주가 함께해서 한판 신화위를 펼칠 예정입니다. 해금 연주자 강은일은 현재 단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면서 해금연구회와 세계차련악기연구회 회장, 해금 플러스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금 연주자 강은일의 제31회 독주회이면서 네 번째 산조 프로젝트 무대 나는 김영재 올시다 음악회 소식 오늘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고성 오광대 중에서 골랐는데요. 그 중에 문둥북춤 마당에서 행해지는 문둥북춤 반주음악 들어보려고 합니다. 문둥이 춤은 경상남도와 부산 지역에서 행해지는 가면극인 오광대와 야류에 등장하는 문둥이가 추는 춤을 말합니다. 문둥이라는 존재를 가면극에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 여러 시선이 있을 수 있는데요. 문둥이 춤은 이 땅에서 문둥이로 살아가는 것의 그 삶의 고단함을 노래하고 마침내는 그걸 극복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어서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대사 없이 춤으로만 연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음악은 고성 오광대의 제1과장에서 연행되는 문둥북춤 반주음악입니다.

무대의 제1과장에서 연행되는 춤이었죠. 문둥이의 삶과 삶의 고난함, 그리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을 춤으로 나타낸 문둥 북춤 반주 음악을 황민왕의 구음과 태평소, 꽹과리, 징, 장구, 연주 모두 혼자 담당했습니다. 참 재주꾼이죠. 타악 연주자 황민왕은 현재 국악방송에서 오후 4시에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노래가 좋다의

0: 수궁가 중 토끼 수궁 들어가는 대목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남해성의 소리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그날싸 말고 풍일이 사나워 물결이 오르르릉 출렁출렁하니 토끼 기가 막혀 왔다오매 저 물보소. 내가 저 물속에 들어가서 나보고 훈련대장 하라기도 나는 정말 못 가겠소. 이놈이 땄다 물보소. 내가 저 물속에 들어가서 나보고 훈련대장 하라기도 나는 정말 못 가겠소. 이놈이 땄다던 양지 쪽을 찾아가더니 얼굴을 좋은 반찬 또 막 뛰작거리듯 뛰작 뛰작하고 앉았으니 별주부 기가 막혀 예이요 수.

산산 소란 최호유적인가

삼산은 발랑 청천이요.

판소리 수군가 중에서 토끼 수군 들어가는 대목, 시간 관계상 끝부분을 조금 남기고 마무리했는데요. 남해성의 소리였고요.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요즘 눈이 부시도록 푸르른 그런 가을 하늘빛이 이어지고 있어서 오늘 산책길에서 서정주 시인의 푸르른 날 일부를 함께 나누셨습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기 저 가을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이 드는데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방송을 하다 보니 어느새 구름이 모두 걷히고 다시 푸른 가을 하늘이 됐는데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여름철 기후인 장마와 폭우 뒤에는 가까운 산책로와 등산로의 지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을 기억하면 갑작스런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산책로를 걷거나 등산을 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의 최근 강수량과 통제 구간 여부를 확인하고 이동합니다. 또 길이 젖어 있거나 흙이 무너진 흔적이 보인다면 피해가고 계곡 옆이나 가파른 비탈처럼

초주 분부허대 공산의 풍락지목으로 저렇던 말을 하니 제 이때라도 방송험에 장성 물리쳐라. 장성을 꺼낸 연우와 조조 빈속에 호루조 실컷 먹고

조자룡인지 요놈 날래기는 피우지. 이놈이 진중에 들면 아까운 목숨만 싹싹 조르고 다니니 그런 방정 아들놈이 어디가 있단 말이냐. 너희들도 알거니와 그놈의 선대를 누가 알겠느냐. 유가를 아느냐. 상산 돌 궁기여서 쑥 삐져나온 놈이오. 장비라 하는 놈 고류는 부릅두고 우직근 뚝딱 어쩌고 허나 탁군 땅에서 제육장사 얻은 손이오. 제갈량이 실기 있는 제하고 말은 야발지게 자르지. 그러나 남양에서 밥갈아먹던 똥투생의 아들놈이로다. 근래 인심은 주책 없어. 주먹심만 돈도 거면 여간 심만 믿고 버릇없는 짓이 많이오. 또한 지체는 고사하고 나이를 말하더라도 내가 저희 실 존장한테는

대리우명 화동의 관원장은 우리나라 있을 적은 미부인 간부인을 주야로 모셨으되 예전

산양수 큰 싸움에 아들 너를 품에 품고 팔만 진중을 행해거대 아도 잠이 안 깼으니 그간이 명장이며 장비라 허는 장수 고리는 부럽두고 우리 같은 큰 소리로 병력같이 뒤지르며 나는 새도 떨어지고 영웅 열사들도 다 놀래니 그간이 대장이며 남양의 제갈 선생 천문지리 등등하고 팔진도 축지법과 풍원조화를 임으로 부리시니 그간이 영웅이요 그런 말씀 마르시고 군사정군하사이다. 조주 염치 없으라고 곱세고 앉았겄다. 정구할 건 뭐 있느냐? 여기 앉아서도 다 식었다. 정국이 나오고 나오고 나오고 나오고 또 나오고 나오고 나오고 나오고 저기 들어놓은 놈 열댓명 하고 합치면 한 20명 두겄다. 행여 흩어졌는가 불러나 보아라. 정국이 기다리며 군중에 하령하되 명금이야 대치타허라 영인단들 적벽강 급헌 불에 새나빈들 있겠느냐. 나무잎 뜯어 조금으로 불어놓으니

0: 들어오면
1: 부러진
0: 잠깨짚은 놈 꺾인 활드럼맨 놈 깨어진 녹음맨 놈은 불에 타서 검은 군사들은 반신 불수 갈 수 없고 창에 찔려 오는 군사 백궁 전작 피 흘린 놈 배고파 기진 헌놈 냉병 들어 설산단도 못 집어들라고 갈 수 없고 어서 오는

어이가르꾸나 존중하신 우리 부모 지중아 천문안에 천일천장 날 보내고 오늘이나 소식을 끊어 내일이나 기별이 올거나 그래마이 몇 번이며 화성질도

0: 들고 이갈 끄나.
1: 아이 좋다.
0: 야수컨지 제갈 선생 부자롭시 동남봉아에 들고 내려 이리 곤길 허신에 그리요. 애달 토당 우리 성상 일각 삼추 바쁜 길에 가게나 허리제리지기 전국의 기웬일인고 이렇다 두루마루니 조조가만히 듣성상 일각 삼추 바쁜 길에 가게나 허리제리지기 전국의 기웬일인고 이렇다 두루마루니 조조 가만히 듣더니만 분을내요 허는 말이 이놈 너는 굴레도 하지 않고 우는 일이 웬일이냐

장장한 뜬루에 바짝 들고 저주 앞에 가고 똑! 예, 저주 보고 질세워요. 아이고 정우가 이건 장주군사 아니냐? 퉁덩발이고 이 없어. 아니 네 아들님이 장주군사란 말이오. 그러면 네가 내 군사냐? 내 군사 같으면 어찌 그리 성어냐? 서거든 현체 잡수시오. 내 이놈 그것이 무슨 소리냐?

근중에만 다니겠어. 전행으로 살려나서 이국 고향 돌아가 부모 찾아봤나 보고 발을 안 삼투고 쓰면 말 한필만 못하리까. 조주가 펄펄 뛰며, 이놈아, 아무리 백운장이 되었다고 무엇을 타고 간단 말이냐, 이놈아. 말 없는 거 걱정 마시오. 들 것을 타고 가옵든지 정편하게 가시려면 지게다 담아지고 설렁설렁 가오면 질도 붓고 좋사옵니다. 이놈아, 내가 안진배의 의원이냐? 지게다 지고 가게. 아, 저놈이 나는 그냥 속 타서 하는 말인디 저는 암상토 알고 말을 내그려. 저놈 보기 싫다. 불어내고 또 불러라. 화병의 복통세! 복통세가 들어온다. 아이고 아이고 어쩌르구나. 나는 전장에 나올 적어 부모도 없고 일가 친척도 없이 의지할 곳 바위가 없는 기호 7세대 어린 동생을 내던지고 나왔노니 불쌍한 건 우리 동생 죽었느냐 살았느냐 운전 글쎄요.

그냐? 언제나 고향 가서 불쌍군 우리 동생 얼굴이나 다시 볼 거나

이렇다 들고 오니 조조 듣고 해를 내요. 내 이놈 통도군은 어따 두고 요망은 곡성이 웬일이냐. 저놈이 울면서 춤치를 끌으더니 엽전망 금원 쇠완 쪽을 내려놓으며 통도고 여기 있어. 조조 어이없어. 내 이놈

쉬구나. 그저 신골이나 쓰지요. 그래, 어쩌느냐. 이름을 당도하니 장비도 보더니 너건 잃고 다른 납디다. 그럴 것이다. 장비는 별놈이냐. 그런 줄 알았으면 너를 앞장 세웠던들 이런 패를 안 볼 뻔하였구나. 성상님이 말씀하신 게 말이지, 소인놈만 선봉만 두었으면 그까짓 것들다 무엇이오? 그렇지야. 그래, 어쩌느냐. 그렇게 지고 오자니 허리 오지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나 숨가쁜 말 못하겠소. 이럴 적에 술이나 한 잔 있었으면 목이나 좀 죽여 말씀을 올릴 것을. 조주가 속으로 딱 반응했다. 오냐, 내게 술 있다 한 잔 먹고 말어여라. 부어주니 먹은 후 그래, 또 어쩌느냐. 식량을 그렇게 많이 짊어졌으나 성상님은 연일 분식하시고 올릴 것을. 조주가 속으로 딱 반응했다. 오냐, 내게 술 있다 한 잔 먹고 말어여라. 부어주니 먹은 후 그래, 또 어쩌느냐. 식량을 그렇게 많이 짊어졌으나 성상님은 연일 분식하시고 백운주를 거느리고 정신없이 가셨는디 인정상 밥 못이 먹겠습니다. 그럴 것이다. 사람이 인정이 그래야지. 하, 인정이고 무엇이고. 배고파 말 못 오겠어. 아나 술 한 잔 더 먹어라. 주실 팀은 아주 한 서너 잔 주시오. 그려라. 부주님 먹은 우어. 그래, 어쨌느냐. 연우물을 당도하니 제야 나 보니만 악천봉이오 내려 후보

꽁댕이를 까불 거리며 조승상을 피웠는데 통일 전하를 떠들주랴 안하였다 빼빼쩍 이균열을 떠들주랴 안하였다 빼빼쩍 빼쩍 빼빼쩍 허르르삐쭉 갱당 카르르 나르가고 첫속국 세우루 문다 말 들어라 조성상아 백만 대병 다 죽이고 여간다무 가는 장주의 나르가고 첫속국 세우루 문다 말 들어라 조성상아 백만 대병 다 죽이고 여간다무 가는 장주의 냉병인들 아니게 들며 팬들어지 고풀수냐 쑥국이나 먹고 가거라 이리로 가며 쑥국 저리로 가면서 쑥국 쑥쑥국 쑥국 울며 날아가고 전두견이 날아든다 말 들어라 위병들아 포탄어 쌓인 군사 고향지별이 몇해 드냐 이리로 가며 개척도 저리로 가면서 개척도 개척도 울며 날아가고 적개꿀이 울음 운다

0: 이긴 거 선동이 나서 아이고 어쩔 거냐 평생 소원 진심하여 운주 결승 어제 또지 재불일중 시부리로 오나
1: 좋지

앞으로 달려들며 어따 여보시오 성상님 제발 그 웃음 좀 참으시오 성상님만 웃으시면 꼭꼭 복병이 일어나는디 어쩌자고 달려들며 어따 여보시오 성상님 제발 그 웃음 좀 참으시오 성상님만 웃으시면 꼭꼭 복병이 일어나는디 어쩌자고 웃음 부르나이까 글쎄 이 아들아 웃음 많이 날까 보아라 주요 제갈량을 니랑 모사라 헐고 나 같으면 이런 데를 이렇게 비워둘 곳이 아니다 여기다가 복병 열만 묻어뒀더라도

사부봉투군 삼각수 거사리고 정용도 벗겨들고 우리 같은 큰 소리 병력같이 뒤질러 내기놈 조주야 닫지 말고 갈바들아 주상같이 나는 소리 조주고 황급하여 망하여 또 떨어져 할일 없이 필기로 가고 들어갈 때 두곳 벗어 땅에 놓고

않고 심리 밖에 나가 무사 호송 없죠. 장군이 하신 말씀 은인이라 이를 웃고 후일 상봉어지 했더니 오늘날 내 신세가 백운장이 되었다고 이 지게 경기니리오. 훈장 듣고 회를 내요. 내 그때 불행어요. 네 나라 갔을 적에 한벽대장 알량문초 네 나라를 지쳐오며 그네를 생각어요. 전장에 급히 나가 알량문초 두 장소 머리를 피어 주었고 벽산도 오천일월 일한에 간조 주어 그네를 갚았고 네 나라 금은보와 별궁에 다 던지고 빈몸으로 다 왔으니 네가 어찌 유궁이며 때 또한 널로와야 얼룡당참 허물줄로 줄령 다짐을 두고 왔으니 잠만 말고 칼 받아라! 청룡도를 벗었더니 조주가 칠세거여. 아이고 여보시오 장군님, 제발 그 칼 좀 놓고 말씀하시오. 칼 없으면 말 못

장이 곁에서 땅 와락 뛰어 달려들며 조조벽살 훔켜주고 운장을 바라보며 장군님 어찌하여 첫갈에 비를 조준을 곁에 두고 보시니까 홍문견 큰 잔치 향장 달린 칼이 쓸 곳이 없었으니 만일 장군님도 이제 조주를 놓으시면 양후 후환이 될 것이니 어서 목을 베어

반만 감으면서 이만한 고고 앉았은지 늠늠 하더한 그 모습이 벌써 없이 되었구나. 장이 떡은 곁에 섰다. 형의 대신 목을 베어 달라 선생 지운 뜨겁 뜨고 현덕 또한 일어서며 공수장의 번년 후 선생 전 여자 우대 우리 형제 결의 할지 불고 동년 동월 동일생이라 지원 동년 동월 동일사람 하늘께 맹세했사군디 만일 운장이 죽거두면 내 무상 면목으로 세인을 대하리까 전일 공도 있사오니

제주 1원 FM 91.3MHz 서귀포 1원 FM 106.9MHz 목포 진도 1원 FM 94.7MHz 남원 1원 FM 95.9MHz 충주 음성 1원 FM 101.7MHz 제천 단양 1원 FM 90.1MHz 충북 영동 1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부장 이주연입니다.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지금 바로 이 순간을 정성껏 담아내는 작은 창이 되기도 하죠. 오늘 아침에는 산책길에 나서실 때 휴대폰 카메라를 우리 주변의 작고 평범한 생명체들을 향해서 살며시 돌려보시면 어떨까요? 보드블룩 틈새를 비집고 올라온 이름 모를 풀꽃 하나, 아침 이슬을 촉촉하게 머금은 나뭇잎 한 장, 또 나뭇가지 끝에 가만히 내려앉아 새벽 바람을 맞고 있는 작은 새 한 마리까지, 늘 무심코 지나치던 그 길목에서 카메라 셔터를 조용히 누르는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미처 알아보지 못했을 뿐 이 순간 수많은 작은 생명들이 저마다의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 서도 좌창 영변가입니다. 소리의 한명순입니다.

복잡했던 머릿속이 아주 맑아지는 그런 느낌. 네. 내가 살아가는 자리를 새로운 눈으로 다시 바라보는 작은 출발점. 그렇게 멀리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산책 다녀오시는 길에는요, 길가 풀꽃 하나와 다정하게 눈인사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자, 목요일의 솔바람 물소리입니다.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깊이 있는 해설과 함께 만나는 도들볕 우리 음악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일상 속 건강을 챙겨드립니다. 건강 더하기 함께합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전국 곳곳에 따뜻한 문화 소식을 전하는 매일 코너 풍경소리 만나보실 거고요. 알아두면 삶의 든든한 보탬이 되는 시사와 상식을 짚어보는 시간, 지식과 상식 사이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개면조 편삭대엽 반주 음악 들려드립니다. 가야금 연주의 정혜임입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우리 음악의 다양한 모습을 기록하고 새로운 가능성까지 담아내고 있는 새 음원 시리즈. 그 가운데 엄선한 곡들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음반은 2019년에 선보인 새 음원 시리즈 경기민요 프로젝트 음반입니다. 우리 소리 가운데서도 흥과 멋이 넘치는 대표 경기민요 12곡을 전통 반주에 맞춰 독창과 합창으로 담아낸 음반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사랑받는 곡이죠. 창부타령을 준비했습니다. 창부타령할 때 창부는 불을 창의 산의 부, 즉 풍류를 아는 광대나 예인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원래 창부타령은요, 서울의 한양굿 12거리 가운데 하나인 창부거리에서 광대의 신을 모시며 부르던 무가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경기 소리꾼들의 목을 거쳐 모두가 함께 즐기는 대표적인 통속민요로 자리 잡았습니다. 노래를 듣다 보면 아니,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하는 익숙한 후렴구가 귀에 감겨옵니다. 남녀의 애틋한 사랑과 이별, 세월의 덧없음과 자연의 아름다움까지 인생의 희로애락을 다채롭게 품고 있는 노래인데요. 오늘 이 소리를 채워줄 네 사람의 소리꾼은 현재 국악계를 든든하게 이끌고 있는 김용우, 최윤영, 곽동현, 전병훈입니다. 모두가 각자의 뚜렷한 색채로 경기 민요의 매력을 전하고 있는 주역들인데요. 자, 그럼 내 예인의 목소리 4인 4색의 창부타령을 감상해 보시죠. 김용우, 최윤영, 곽동현, 전병훈.

영양소를 뽑아낸 것보다 자연식품이 몸에 훨씬 좋은 이유는 영양소들이 함께 움직이면서 팀플레이를 하기 때문입니다. 제철 채소나 과일, 잡곡밥을 드시면요. 비타민뿐만 아니라 식이섬유와 수많은 항산화 물질이 함께 우리 몸을 채워줍니다. 이 성분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혈관을 맑게 하고 식후에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것도 든든하게 막아줍니다. 따라서 비싼 영양제를 새로 찾으시기 전에 오늘 내 식탁의 습관부터 하나씩 바꿔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특히 아침 식사를 하실 때는요, 밥이나 빵을 먼저 드시기보다 신선한 채소를 먼저 몇 젓가락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번이나 유효히 통과했습니다.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참 싱겁습니다. 검사관이 기계가 돌아갈 때 그냥 편하게 있으라길래 진짜로 편하게 푹 쉬었습니다. 반대로 너무 착하고 겁이 많은 분들은요. 이러다 기계가 고장나서 내가 죄인 취급받으면 어쩌나? 이렇게 덜컥 겁을 먹고요. 온몸에 식은땀을 줄줄 흘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죄가 없는데도 기계의 바늘은 요

박인혜의 소리였습니다. 사랑도 거짓말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마무리 곡입니다. 리베르 탱고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창호이드린의 쌀 이한철입니다. 도심 공원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모감주 나무는 여름엔 황금빛 소나기 같은 노란 꽃을 피우는데요. 근데 이 나무는 꽃이 지고 나서부터가 더 흥미로워집니다. 가을이 되면 가지마다 꽈리처럼 생긴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고 열매 속 씨앗은 검고 단단해서 예부터 염주를 만드는 데도 쓰였다고요. 나무에 꽃이 졌다고 끝이 아닌 것처럼 여름이 막을 내렸다고 해서 아쉬워할 필요는 없겠죠. 이제 또 가을의 풍경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자, 다음이 기대되는 계절, 올가을이 그런 계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9월 10일 목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1178님,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듣고 싶어요. 요즘 선선한 바람 맞으니까 괜히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그러니까요. 근데 요 가을 이제 된 것 같고, 지난 주말부터 토요일에

김현식의 노래 내 사랑 내 곁에 듣고 왔습니다. 8731님의 사연도 있는데요. 남편이랑 연애할 때 듣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지금 때 이맘때면 꼭 찾아 듣게 됩니다. 들려주시면 남편과 함께 들을게요 라고 하셨어요. 다 함께 들으셨죠? 손 꼭 잡고. 아, 가을 노래 어떤 거 좋아하시는지 사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065님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이제 커피도 따뜻한 아메리카노로 바꿨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잔하면서 듣고 싶은 노래 바람이 분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고요. 2847님 앞서서 저희가 가을이 오면 그 가야금 연주곡으로 들었는데요. 아침에 창문 열었는데 바람 냄새가 달라졌어요. 진짜 가을이 왔나 봐요. 제가 즐겨 듣는 가을 노래는 가을이 오면입니다. 라고 사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바람의 냄새. 아, 바람의 온도도 있지만 바람의 냄새도 있는 거였네요. 아, 멋지다. 김현숙님 한디 오늘 우리 사위 김영민의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결혼 후 세 번째 인생일 축하해. 어제는 태어날 손주 옷 여러 벌 사왔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우와, 근데 옷 왜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한 R&B로 한 7-8벌 정도 사신 것 같네요. 아주 특별한 손주사랑 김현숙님 멋지십니다. 자, 가을 노래 이번에는 어떤 거 들을까요? 오호, 이제 진짜 군밤도 또 막 구워서 먹고 막 그러겠네요. 그죠? 퓨전국악 린의 연주한 노래로 군밤 타령 듣고요. 이어드릴 곡은 아이유의 가을 아침입니다. 보노님 신청곡이에요.

표정국악 린의 연주와 노래로 군밤 타령 앞서 들었고요. 이어드린 곡은 보노님 신청곡이었죠. 아이유의 가을 아침 함께 들었는데 사연을 살펴보니까 보노님 감기가 하하 찾아와서 힘드네요. 애취 콜록 하셨습니다. 그니까요. 아, 제 얘기 좀 제 말 좀 들으시라니까요. 어제 그제 계속 제가 감기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얼른 나으시기 바랍니다. 뭐 유럽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는 막 항생제 이런 감기약 많이 안 먹는데요. 따뜻한 차 마시고 휴식 많이 취하는 것으로 감기가 낫는다고 하니까요. 차 드시고 얼른 나으십시오. 가을은 바스락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지 싶습니다. 이제 여름날에는 습기가 많아가지고 뭘 해도 뭔가 축축한 그 기운이 있는 반면에 가을은 이렇게 종이 한 장을 만져도

바스락바스락 하는 느낌이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런 면도 있고 또 뭐 나중에 낙엽진 길 걸을 때면 또 바스락바스락 소리도 들리고 바스락 관련된 노래 한 곡 들어볼까요? 이광복이 부르는 바람소리인데 그런 거죠. 누군가를 막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한데 바깥에서 바스락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누구 왔어요? 이렇게 살펴봐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그 사람은 더더욱

이광복의 노래 바람소리 듣는 동안 기침소리 문자가 왔네요. 아, 박하사탕님. 환자 돌보는 사람은 진짜 감기가 가장 조심스러운데요. 딸이 감기에 걸리니까 어쩔 수가 없어집니다. 코로나에도 정말 잘 피해 다녔는데. 아.

떡에서 떡 선물,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은 무슨 퀴즈 가지고 왔어?
1: 한철이 삼촌.
0: 응?
1: 오늘도 지가 정겨운 우리 토속 민요를 갖고 왔어요.
0: 좋네.
1: 잘 듣고 효과음에 가려진 단어를 맞춰주세요. 피디님,

0: 애로 팔 돌아간 살마다 가고 동전 한 푼에 팔려서 장돌 배기로 불렸네.
1: 자, 효과음에 가려진 단어를 맞추면 됩니다. 장터가 서면 나타나서 이렇게 장타령을 부르면서 구걸을 했던 사람들인데요. 요 부분, 작년에 왔던 땡땡땡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자.

김한선의 노래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리믹스 버전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 노래 너무 좋아가지고 정답을 삐에로로 보낼 뻔한 분은 또 안 계실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자, 창호의 퀴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그 장타령 속 가사 맞히기 퀴즈였습니다. 작년에 왔던 땡땡땡 죽지도 않고 또 왔네 할 때 땡땡땡에 들어갈 단어가 뭔지 저희가 문제 드렸고

짙은 초록빛 녹음은 가을빛으로 물들고 바람 끝엔 선선한 싱그러움이 스며들고 높아진 하늘은 파란 빛깔로 더욱 깊어집니다. 강렬한 원색의 여름빛이 가을을 만나 또 다른 표정으로 피어나는 계절. 노래도 그렇습니다. 계절이 새로운 색으로 물들듯 익숙한 선율은 또 다른 악기와 만나서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파피아니스트 신지호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함께합니다.

0: 그거는
1: 아니 그게 여기요 여기요 요 짝이요
0: 그 뒤에
1: 그래도 또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나는 이 양반이 더 마음에 든지는
0: 어쨌든 그 아래로 내려가는 날이면은 저 사모님하고 나오고는 춘수가 같아지던 것이었다.
1: 뭔데 일나

0: 제가 오늘 보니까 정말로 일로 떨어졌네. 역으로 떨어졌어. 어? 원매 저 떨어졌대니. 주웠디야. 주웠어.
1: 그랬어? 아이고, 매 내가 줄을 타면서 별거 다 해보는구나.
0: 어르시고. 장난쳐라, 헐! 좋다!

0: 이게 마음에 들어요? 잘 타요? 그러면은 얼씨구 좋다. 잘 탄다. 오늘 보니까 내가 국악원에 오기를 잘했어. 오늘 이 오신 양반들 키가 상천했어 지금. 자네보다 더 상천해 지금. 자네가 분발해야 되겠어.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러시고.
1: 이한철의 청호이들인 햇살 2부 첫 곡.
0: 오늘 이 오신 양반들 키가 상천했어 지금. 자네보다 더 상천해 지금. 자네가 분발해야 되겠어.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러시고.
1: 이한철의 청호이들인 햇살 2부 첫 곡 줄타기 보존회의 소리로 줄타기 줄광대 노름 함께 들어와 봤습니다. 아, 제담도 참 재밌어요. 뜨거운 현장 분위기까지 잘 느꼈습니다. 자, 청호이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5분 35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데프트라는 싱어송라이터 혹시 아십니까? 저 최근에 알았는데 노래 좋대요. 노래가 좋아가지고 어떤 흔적들을 남겼나 좀 찾아봤는데 무려 2016년에 데뷔를 했더라고요. 데뷔 10년차 싱어송라이터인데 음악이 참 편안하니 좋습니다. 살짝 투박한 느낌도 들고요. 노래 부를 때 굉장히 부드럽게 부르는 것도 이 아침에 참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2024년부터는 페스티벌에서 이 데프트라는 이름을 자주 만날 수 있는데 아시아 투어까지 다니더라고요.

0: 데프트의 노래 트리스 듣고 왔습니다. 말랑말랑하니 아침에 들으니까 참 좋으네요. 소화 잘 되는 음악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동네 슈퍼스타 초대석 있는 날이에요. 오늘은 와 지금 막 게시판 난리 났습니다. 정준일 님이 나오신다고요? 막 이런 식으로. 자, 기대하면서 만나봅니다. 조찬아 쇼 우리 동네 슈퍼스타 오늘 모시는 분은요 오직 음악에 진심인 뮤지션만 살아남는 대회가 있다면 끝까지 살아남을 사람입니다. 쉽게 타협하지 않는 음악 그리고 오래 남는 목소리의 주인공 싱어송라이터 정준일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와, 여기서 만나다니. 반갑습니다. 네. 아침 이 시간에 안 일어나시죠?
1: 이 시간에요. 지금 직접 운전을 하고 왔는데 집에서 네. 세수만 하고 막 그 저기 뭐죠? 그 저 옷을 벗으면 보통 식탁에 걸어놓거든요. 식탁에 걸려있는 옷 그냥 아무거나 주워입고 나와가지고 지금 죄송합니다. 이런 몰골로 해요.
0: 후드티를 입고 오셨는데 후드티를 이렇게 네. 귀엽게 아닙니다. 쓰고 제 앞에 앉아있습니다. 자, 국악방송은 처음이시죠?
1: 네, 처음.
0: 국악방송 상암에 있는지도 몰랐죠?
1: 예.
0: 우리 국악방송 청취자분들에게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아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정준일이라고 하고요. 그 우리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이한철 선배님의 형님의 부름으로 이렇게 예, 찾아오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0: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방송사 경연 프로그램 네.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1: 예.
0: 거기서 막 엄청난 도장 깨기를 하셨잖아요.
1: 아, 도장 깨기. 예, 뭐, 예.
0: MBC 복면가왕에서 네. 9연승.
1: 네.
0: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또 KBS 불후의 명곡 왕중왕전 네. 우승.
1: 이야. 그죠.
0: 어떤 계기로 이런 경연 프로그램에 나가고 네. 그때그때마다 어떤 노력으로 이런 결과를 끌어냈는지 궁금하네요.
1: 그러니까 그때는 약간 이게 다 작년 일인데 네. 작년에 이제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약간 마음을 좀 고쳐먹기 시작을 했어요. 올해 같이 일했던 매니저와도 이제 결별을 하고 이제 뭔가 좀 그동안 활동했던 방식이 한 십몇 년 동안 고착화돼 있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아 뭔가 좀 다른 방향으로 음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찰나에 복면가왕이랑 이제 불후의 명곡 섭외가 들어왔고 거의 동시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0: 예.
1: 그 불후의 명곡 출연 몇 번 하고 이제 윤종신 씨 편을 시작으로 해서 왕중왕전까지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복면가왕도 그 무렵에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그냥 저랑 이제 절친한 친구 중에 이석훈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싫어하시겠지만 그 이석훈이라는 친구가 에스조아나베 우리 이석훈 친구가 예. 한 5연승인가 제가 알기로 5연승 6연승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석훈이만은 잡고 내가 내려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예, 그 다행히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길게

0: 박해 사랑이 그래요. 네, 그 곡을 맞아요. 리메이크한 거잖아요.
1: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함을 느꼈던 네, 무대였습니다.
0: 원곡자도 되게 원곡자도 친하지 않으세요?
1: 네, 승환 형, 네, 친하죠.
0: 되게 좋아하셨겠다.
1: 승환 형은 이렇게 항상 티를 잘 내지 않으십니다. 저는 굉장히 좀 예. 네. 쿨한 본인은 추구미가 있으시기 때문에 약간 쿨한
0: 캐릭터로
1: 쿨한 60대 본인의 그 추구미가 있으셔서 근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 노래를 너무 많은 후배들이 불렀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자기 마음에 되게 부른 사람은 너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0: 오 그 정도면 뭐 인감도장 꽉 찍어준 거네. 좋습니다. 네. 소극장 공연 최근에 했죠?
1: 네 했습니다.
0: 와 이거 3주간?
1: 네 3주간
0: 9회. 그러니까 금토일 네. 금토일 네. 인데요 피아노와 목소리만으로?
1: 네 맞아요. 네.
0: 공연을 했어요?
1: 네.
0: 한 30분 한 건가요?
1: 2시간 정도 공연을
0: 2시간 공연을?
1: 네, 했고
0: 기댈 곳이 피아노밖에 없는 건데요.
1: 맞아요.
0: 어떻게 보면
1: 네.
0: 와.
1: 그래서 한 매일 한 18곡 17곡 이렇게 불렀던 거.

0: 저 듣고 왔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댓글, 우와. 안녕하세요. 출근길에 보고 있습니다. 안 주무시고 오셨나요? 진짜 자고 온 거예요? 안 자고 온 거예요?
1: 한두 시간 잠깐 눈 붙였어요. 예,
0: 아이고, 이제
1: 좀, 예.
0: 방송 마치고 가셔서 또푹 주무셔야겠네요.
1: 그니까요,
0: 믿을 수 없다. 오빠다. 느낌표, 느낌표, 느낌표. 목소리 너무 좋아요. 후드티 패션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좋아요. 와.
1: 감사합니다. 예, 저 이러고 나오면 안 되는데.
0: 공연 보신 분들도 계시네요. 소극장 공연 참 좋았어요.
1: 아이고.
0: 국악방송도 처음이고, 이렇게 이른 아침도 처음이고, 아침 7시 라디오 출연 처음인가요?
1: 7시는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0: 9시는 좀 있죠.
1: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0: 이현우
1: 예, 맞아요. 10시, 9시 곧쯤 이현우 선배님 거 한번 간게한
0: 김창완
1: 10년 더
0: 형님
1: 된것 같고. 예. 그 이후엔 진짜 처음입니다.
0: 아, 진짜 제가 너무 고마워해요.
1: 아예
0: 이
1: 아닙니다.
0: 상황.
1: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하반기 일정도 알려주세요.
1: 7시는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0: 9시는 좀 있죠.
1: 예전에 아주
0: 이현우
1: 오래전에. 예, 맞아요.
0: 형님.
1: 10시, 9시 곧쯤 이현우 선배님 거 한번 간게한
0: 김창완
1: 10년 더
0: 형님
1: 된것 같고. 예. 그 이후엔 진짜 처음입니다.
0: 아, 진짜 제가 너무 고마워해요.
1: 아예
0: 이
1: 아닙니다.
0: 상황.
1: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하반기 일정도 알려주세요라고
1: 예.
0: 하셨는데요.
1: 하반기 일정이요? 하반기는 막 이렇게 뭐 엄청 드러나는 활동은 없을 것 같고 그냥 중간중간 행사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0: 오.
1: 그거 말고는 사실 뭐 단독 공연 이런 거는 아직은 계획이 없고요.
0: 그래도 뭐 페스티벌 같은 데는
1: 네.
0: 출연
1: 페스티벌, 예, 페스티벌 출연도 있을 것 같고.

0: 되긴 해요. 네네네. 그래도 12년 동안 아무 연락을 안 하기는 쉽지 않은데.
1: 그러니까 뭐 사실 이런 얘기를 뭐 어디서도 진지하게 드린 적은 없고 뭐 이제 입장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 말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아무튼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뭐 또 외부의 이유, 외부의 요인들도 조금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허니 씨와 한 10여 년간 연락을 안 하고 지냈었다가 작년에 여름에 처음 연락이 됐고 오. 그리고 그게 첫 연락이었고 그리고 또 연락을 쭉 안 하다가 올 초에 연락을 또 하고 우와. 그러면서 이제 글로우 섭외가 들어와서 그냥 아 그래 근데 뭐 예정에 없으니 그냥 원나잇 온리처럼 그냥 고마운 사람들 그 기다려줬던 사람들에게 한번 선물하고 그 이유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냥 우리 그냥 한번 만나서 노래 한번 할까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허니 씨랑 저랑 같이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0: 와 음악에 대해서 또 음악을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유로워진 정준일 씨네요. 뭐 하지 뭐. 네, 뭐.
1: 지금요. 예, 네,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치다 보면. 근데 항상 그 처음이나 지금이나 뭐
0: 음악을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유로워진 정준일 씨네요. 뭐 하지 뭐. 네, 뭐.
1: 지금요. 예, 네,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치다 보면. 근데 항상 그 처음이나 지금이나 뭐 앞에 계신 뭐 이한철 선배님도 계시지만 저희는 사실 이제 그냥 음악이 너무 좋아서 이 일을 시작했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것 말고 더 중요한 게 없는

0: 그러면 사실 2시간 동안 거의 열한대 여섯 곡, 17곡, 18곡까지 부르니까
1: 그리고
0: 피아노
1: 대체로 발라드잖아요.
0: 예, 그렇기도 하고 악기가 없으니까 기댈 데도 없고
1: 목소리만으로 표현해야 돼요.
0: 예. 그리고 지금 구했는데 예전에 학전에서 하고 막 이럴 때는 20번씩 하고 이랬었거든요.
1: 와.
0: 그러니까 이제 못 버티는 거죠. 갈수록 이제 저도 나이를 먹어가니까. 그래서 뭐 일단은 당분간 스톱을 해야겠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잠정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중단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이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었고,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이제 의사 선생님의 그 소견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와야죠, 와야죠. 네, 감격, 눈물나 뭐 이런 댓글도 지금 보이고요. 8312님이 네. 요즘 그 공동 작업하는 공동 작업으로 작사 작곡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0: 마치 캐롤 음반 듣는 것처럼 따뜻한 그런 느낌의 네. 노래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네. 올해는 이제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싱글로 또 발표를 했습니다.
1: 네, 그게 올해였나요? 작년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아무튼 예, 최근이었을 거예요. 가장 최근이었을 거예요.
0: 최근에 리메이크도 많이 하네요. 애니 그 네. 싱글도 그때 발표가 되었고.
1: 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사랑하려는 왕중왕전 때 불렀던 노래인데 불회명곡. 근데 이제 원래 낼 계획이 없다가 그 워낙 이제 여기저기서 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스템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소스는 네. 다 가지고 있으니까 노래만 다시 하면 됐어가지고.
0: 아, 맞네.
1: 네, 그래서 이건 어렵지 않겠다 그래서 그냥 해서 냈던 거고. 그리고 애니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마 예전에 그 블랙핑크 지수 씨랑 박정민 씨 나왔던 좀비 나오는 드라마 있어요.
0: 네.
1: 예, 그 뉴토피아라는 뉴토피아. 드라마 OST였는데 아. 종신형 곡이 그 애니라는 곡이 거기서 되게 주요하게 쓰였는데
0: 오.
1: 갑자기 리메이크 제안, 그러니까 가창이 제안이 들어온 거죠.
0: 예.
1: 예, 그래서 그냥 노래 한번 해줄 수 있냐 그래서 이것까지 하면 종신형 곡을 제 목소리를 발표한 게 5곡 정도 돼요. 그러니까 월간 종신부터 해서 너무 많이. 그래서
0: 윤종신의 적자다. 그리고 이승환이 인감도장도 찍어줬고.
1: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종신형의 또 부탁은 또 거절할 수 없으니 네. 열심히 또 가서 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정준일 씨만의 목소리에 어떤 결이 네. 있고 표현력이 있고. 아, 저도 사실은 최근에 라이브를 봤는데 곡 해석하는 능력이 진짜 탁월하시더라고요.
1: 아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 누군가의 리메이크인데 네. 거의 작곡 수준으로 곡을 이렇게 분해하고 재조립하고 네. 그리고 공연할 때 와, 그 집중력 네. 노래 한 곡으로 푹 들어가가지고 그런 게 정준일 노래가 사람들에게 주는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지영이가 보인 서구화의 욕망은 그의 전통음악을 향한 강한 애정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예술을 그저 정신적인 가치이거나 물신화된 대상이 아니라 오늘의 적용에 창조해내어야 가치가 있음을 자각했다. 그가 평생에 걸쳐 반복했던 전통음악의 체보와 악보화, 그리고 국악관현악단의 창설과 같은 음악적 실천 작업들을 통해 전통을 대하는 그의 일관된 생각을 볼 수 있다. 또한 그의 곁에서 민속악을 대하는 관점과 새로운 전통으로 창조하는 과정을 목도한 제자들을 통해 제2,

경험과 전시, 체험과 시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 무형유산 보유자들이 함께하는 신명마당에서는요, 다양한 전통 예능을 만나볼 수 있고요. 이수자들이 직접 꾸미는 공연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장인의 솜씨를 가까이에서 만나는 솜씨마당, 전통의 맛을 경험하는 미감마당,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마당, 서울의 무형유산을 찾아보는 탐방마당까지 마련되는데요. 걷고 듣고 보고 직접 체험하면서 우리 전통의 가치를 가까이에서 느껴볼 수 있는 축제입니다. 그리고 이어 제29회 서울 세계무용축제 프로그램으로 초청된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9월 19일 오후 3시와 7시 서울 남산국악당 크라운 해태홀에서 두 차례 공연됩니다. 현대무용 안무가 김모든이 이끄는 작품으로 할머니의 장례를 계기로 고향을 찾은 주인공이 오래된 집에서 젊은 시절의 할머니를 만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자세한 프로그램과 공연 일정, 남산골 한옥마을과 서울 남산국악당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오랜 전통을 오늘의 무대에서 새롭게 만나볼 수 있는 공연 소식입니다. 먼저 전주에선 국립무형유산원의 상설 공연 이수자전 9월 무대가 펼쳐집니다. 9월 12일과 19일 토요일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오랜 전통을 오늘의 무대에서 새롭게 만나볼 수 있는 공연 소식입니다. 먼저 전주에선 국립무형유산원의 상설 공연 이수자전 9월 무대가 펼쳐집니다. 9월 12일과 19일 토요일 오후 4시 국립무형유산원 소공연장인데요. 9월 12일엔 가곡 이수자 이희재와 판소리 이수자 신진원이 함께하는 창작 소리극 리진 가가 무대에 오릅니다. 9월 19일엔 처용무와 진주건무 이수자 이하경의 장구전, 처용의 울림 5개의 궤적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지역의 전통 연희를 새롭게 풀어낸 신명나는 무대, 지역 대표 예술단체 상주연희단 매개 기획공연 K

있는 공연 소식 3가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남원에선 국립민속국악원의 2016 K국악 스테이지가 9월 12일과 19일 토요일 오후 3시 예음원에서 펼쳐집니다. 국립민속국악원 단원들의 개성과 기량을 만날 수 있는 무대인데요. 종합 악가무 공연을 시작으로 판소리 연창과 전통 무용, 기악 독주 등 다양한 민속 예술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도에서도 같은 날 토요일 오후 3시에 국립남도국악원의 공연이 열립니다. 국립남도국악원의 국악이 좋다인데요. 9월 12일엔 이북 5도 무형유산 평안도 배뱅이굿 보유자 박정욱 명창이 배뱅이굿을 완창으로 선보인다고 하니 재담과 소리가 어우러지는 독특한 매력을 만날 수 있겠고요. 9월 19일엔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의 국악의 향연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진도에선 국립남도국악원의 해설이 있는 풍류